0: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3: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4: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5: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6: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7: 반갑습니다. 6월 29일 월요일 노래 하나 추억들, 저는 최소익입니다. 저는 아침에 있었던 일이 한 반나절 정도는 가는 편이에요. 사실 예전엔 좀 더 길게 가기도 했고요. 징크스 같은 것도 많이 따지고 항상 이유를 찾거나 아니면 만들기라도 해서 어떤 합리화를 해야 마음이 좀 편한 것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냥 안 좋은 건 빨리 잊자 쪽이고, 좋은 건 꼭 일부러 크게 의미 부여라도 해서 신날 거리로 만들곤 합니다. 별거 아니어도 하루의 기분을 좌우할 수 있다면 잘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요? 조금이라도 기분을 상하게 할 만한 건 순발력 있게 피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거면 또 순발력 있게 얼른 바꿔보기도 하고요. 제가 이 순발력 부분이 좀 달려가지고 일단은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지혜롭게 넘어가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겠죠. 아, 근데 그 쿠폰 금액이 얼마면 그렇게 입꼬리가 올라갔나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한 늘 1,000원, 2,000원, 3,000원 이러던 쿠폰이 예, 7,000원이 돼가지고 그게 뭐라고 기분이 좀 좋더라고요. 쓸지 안 쓸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일단 숫자가 커졌다라는 것에 약간 입꼬리가 올라갔었어요. 자, 오늘 월요일 3부는 월수금 참여 코너, 추억을 공유하고 음악을 공유하는 추억하나 노래들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지난날의 이야기 함께 나누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코너 사연 모두 기다립니다. 문자 참여는 샵897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bsi.kr로 들어오셔서 라디오 프로그램 방들 중에 노래 하나 추억들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좀 더 여유롭고 길게 남기십시오.

짧은 글, 긴 여운. 동기부여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가짜 동기부여와 진짜 동기부여다. 가짜 동기부여는 그것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속삭인다. 과정과 방법은 쏙 빼놓은 채 두근거리는 느낌만 강조해서 현혹한다. 크게 성공한 사람들 중에도 이와 같이 허황되고 달콤한 방식으로 가르치는 이들이 있다. 가짜 동기부여를 받으면 영화관이나 콘서트장에서 신나게 즐기고 돌아왔을 때처럼 기분이 좋지만 며칠 지나면 다시 일상이라는 쳇바퀴 속에서 무료함을 느낀다. 그들의 말을 듣고 보는 순간 가슴 뛰고 설레던 감각의 80% 이상이 사라진다. 반면 진짜 동기부여는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느끼는 순간에 찾아온다. 어제의 자신을 뛰어넘는 미세한 진전에 만족과 희열을 느끼면서 계속 행동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많은 동기부여 전문가들이 목표를 빠르게 달성하고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거창하지 않은 작은 일을 꾸준히 하라고 권하는 이유도 그것이다. 나는 여기서 다시 한번 기상시간을 강조하고 싶다.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심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은 대부분 오전 6시 이전에 기상한다. 반면 삶에 허덕이는 이들은 7시에 겨우 눈을 뜨거나 민기적거리다가 더 늦게 일어난다. 만약 당신이 기상시간에 대한 간단한 규칙만 세운다면 매일 아침 정확히 돌아가는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반복적으로 기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상시간이 달라지면 당신의 하루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바뀔 것이다.

다섯 손가락의 작은 기쁨이었습니다. 마음이 쉬어가는 곳 짧은 글 긴 여운, 오늘은 지은이 브라이언 트레이시, 옴기니 정지현의 행동하지 않으면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 였어요. 여러분 그 인터넷에서 동기부여 영상 같은 거 많이 보십니까? 밤에 이런 거 보면 막 용기가 생기죠. 의지가 막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얼른 해보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막상 아침이 오면 의지도 힘도 다 좀 약해지나 봐요. 그 많은 동기부여 영상이며 뭐 글들을 보고 해도 이상하게 좀 버겁게 다가올 때도 많습니다. 저자는 40년간 워렌 버핏이나 앤디 그로버 같은 세계적인 대가들의 삶을 뜯어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결코 동기부여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들의 공통점은 바로 아주 작은 행동의 누적이었다는 거죠. 어제보다 1% 더 나아진 행동이 무기력을 쾌감으로 바꾸고 잠자던 성장 본능을 깨우면서 마침내 성공으로 이끈다는 그런 과정이요. 당신의 출신과 환경은 중요하지 않대요. 오직 행동만이 당신을 원하는 곳으로 데려갈 거라고 합니다. 우리도 뭐 꼭 이런 책을 읽지 않아도 가끔 경험으로 약간은 알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한 것이 크게 바꾸는 게 아니라 평소에 꾸준히 해오던 것이 큰 변화를 결과적으로 이끌어올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 문자는 2부에 보고요. 1부 끝곡으로 송골매 모두 다 사랑하리 전해드려요.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정산종사 계문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살생계를 지키는 동시에 영구 없이 생명을 상해하지도 말며, 도적계를 지키는 동시에 의 아닌 재물을 취하지도 말며, 가늠계를 지키는 동시에 부부라도 남색을 하지 말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경의편 34장 법문입니다.

0: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1.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힌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모노의 넌 언제나 2부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자, 어서 들어오십시오. 황금배려님이 너무 일찍 문자를 보내가지고 앞프로그램으로 간 것 같다고 하셨는데, 앞프로그램하고도 인사를 하면 좋죠 뭐. 근데 너무 일찍 보내시면 앞으로 가면 다행인데, 얼마 전에 실제로 왜 사라졌던 적이 있었잖아요. 거기에도 도착하지 않고 노출에도 오지 않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그리고 6185 뒷번호 쓰시는 분 반갑습니다. 또 시작부터 반성문을 주십니까. 동기부여 때문에 예, 지금 막 주신 것 같은데, 자책하라고 드린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조금씩 과정은 생략한 채 어떤 결과적인 이야기에 먼저 흥분하고 먼저 막 의지가 샘솟고 그러다 금세 꺼지고 이런 일들은 누구에게나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만 계속 반복하면 실질적인 그 알맹이가 없는 거니까 좀 줄이자라는 거죠. 그리고 부산갈매기님 어서 오시고요. 신복수님도 반갑습니다. 다시 한 주가 시작이 됐어요. 6월과 7월이 공존하는 주가 돼서 뭔가 하나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하나를 시작하고 이런 과정 때문에 이번 한 주도 정말 바쁘게 지나갈 것 같죠. 6103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회원님 어서 오시고요. 맞아요. 그때 가족여행이 좀 무산돼서 속상하다고 하셨는데, 오랜만에 작은 언니랑 진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뭐 따로 두 분이 만나신 걸까요? 좋은 시간을 가졌고 그동안 좀 아껴둔 얘기를 서로 꺼내면서 약간 오해할 뻔한 일도 좀 풀리셨나 봐요. 맞아요. 가족끼리, 가까운 사람들끼리도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사이고 무조건적으로 내 편이다 생각해서 항상 이해해주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해도 그게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쌓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8439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재활병원에 계시던 아버님이 별다른 차도가 없어서 한동안 집에 계시다가 이제 요양원으로 모셨다고. 뭔가 생이별한다는 게 이런 건가 봐요 하셨는데, 생이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셔야 되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좀 너무 우울해지는 거고 그러지 않아야 될 겁니다. 이제부터가 또 새로운 또 시작이니까요. 향기님, 주말은 바쁘게 보내고 오늘은 화분에 물 주고 여유롭게 함께합니다. 아, 바쁜 시간을 좀 이제 지나간 거군요. 보내셨군요. 그래요. 그 뒤엔 또 여유가 한 번씩 찾아와야죠. 자, 두 곡의 노래 이어갑니다. Tears for Fears의 Everybody Wants to Rule the World 준비했고요. Culture Club의 It's a Miracle까지 두 곡이에요.

노래 하나 추억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1966 뒷번호 쓰시는 분이 오늘은 제가 손주 보는 날이라 주위에서는 힘들겠다고들 하는데 전혀 힘들지도 않고 오히려 제가 받는 기쁨이 커서 생각만 해도 미소가 번지네요 하셨어요. 이야. 근데 이게 안 힘들 순 없는데 예, 주위에서는 그런 걸 걱정하는 거 아이고 힘들어서 어떻게 걱정을 하는 거지만 우리 1966 쓰시는 분은 제 생각에는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좀 즐기면서 이왕 할 거면 즐겁게 하자라는 마음이 있으신 분 같아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렇게 손주 보는 일인데 이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약간 이런 마음가짐이 생기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해요. 예전에 정말 제 주위에 아이를 키우신 모든 분들이 다들 어느 시기에 어떻게 힘들었고 뭐 애가 빨리 컸으면 좋겠고 뭐 이런 얘기를 다들 하나같이 하셨지만 딱 한 분이 애들이 좀 느리게 컸으면 좋겠다고 예, 시간이 조금 더디게 갔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그때는 오, 신기하다 다들 힘들다고 그러는데 저 언니는 정말일까 진심일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어떤 걸 해도 뭔가 좀 이왕이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려는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영희님 주말 잘 보내셨나요? 현동수님은 아침 일찍 밭에 갔다 옵니다. 전주 천변에 이게 기생초예요. 기생초가 활짝 폈네요. 사진도 주셨고요. 차미수님도 반갑습니다. 한은수님 저는 어제 바빴습니다. 작은 딸이 생일이어서요. 우리 혜미가 늘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자, 부산갈매기님의 신청곡을 한 곡 듣고 올까요? 이혜로의 Midnight Blue 전해드립니다.

예로의 Midnight Blue 부산갈매기님의 신청곡으로 전해드렸고요. 2부 끝곡은 권용섭님의 신청곡으로 함께합니다. 조카커의 Unchained My Heart 전해드리고 3부로 갈까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군종교구장 문정석 교무입니다.
2: 왕산종 보사님의 신년 법문 중 공의심으로 모두가 잘 사는 조화로운 세상을 건설하자고 말씀하시고, 공의심은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평등 세상의 바탕이며 이웃을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나눔이란 물질 나눔보다 이웃의 삶을 살피는 선행과 배려의 마음 나눔이며, 마음 나눔은 이웃의 큰 희망이 되고 공동체의 따뜻한 숨결이 될 것입니다.
1: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2: 국가를 위해 오직 공익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하신 호국영령들과 우리 이웃에 있는 모든 영웅들에게 감사와 살핌의 마음을 전한다면 공익심의 생명력은 커질 것입니다. 한마음 나눔으로 세상을 품에 안는 청취자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0: 정산종사 이성신에게 말씀하시기를 심량이 호대하면 모든 경계가 스스로 평온해지나니 이것이 곧 낙원의 길이요 심량이 협소하면 모든 경계가 사면을 위협하나니 이것이 곧 고해의 길이라 고락이 다만 자신의 견지 여하에 있나니라 하시고 지성으로 도덕을 닦으면 탄탄한 앞길이 열리리라 하심이로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39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매일 아침 9시 여러분의 추억을 소환합니다.
1: 노래 하나, 추억 둘.
2: 노래 하나, 추억 둘 3부 시작합니다. 심신, 오직 하나뿐인 그대.

0: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노래 하나 추억들 3부로 오셨습니다. 자, 지연님도 와 계시고요. 그리고 은주님, 또 김선숙님, 밭에서 모기와의 전쟁이라고 풀 베고 깻잎 따고 방전이 돼서 아이스커피를 충전 중입니다. 할 일은 많지만 조금씩 하려고요. 몸이 따라주질 않네요. 아, 이런 날이 오네요 하셨는데, 이런 날이 오네요 하지 말고 평소에 너무 좀 이렇게 과하게 많은 일들을, 그러니까 부지런하셔서 그렇고 일을 미루는 법이 없어서 그렇고 한데, 조금 쉼표를 조금 더 잔잔하게 찍었으면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 지금이 그 신호구나 생각하시고 조절해 가는 거죠. 1201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다른 1201입니다 라고 항상 표현하시는데, 그러니까 닉네임이나 그런 거 해주시면 좋은데, 그렇죠? 혹시나 떠오르는 거 있으시면 나중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6180 쓰시는 분, 1102 쓰시는 분도 와 계시고요. 경민님 반갑습니다. 아, 4187 뒷번호 쓰시는 분도 오셨고요. 꾸리님, 네, 꾸리님도 활기차게 함께 또 이번 주를 열심히 살아가야죠. 902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아, 우리 이영희님, 아까 제가 인사를 나눴던가요? 이영희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오늘은 월수금 참여 코너, 뭔지 아시죠? 추억사연 함께하는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이 노래 듣고 오늘 사연을 만날까요? 높은 음자리, 나 그리고 별.

간 김에 중학교 시절 추억을 찾아서 일단 학교 쪽으로 가봤습니다.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길은 더 넓어졌고 정문 쪽에 두세 개 정도 있던 문방구며 분식집은 당연히 온데간데 없었어요. 대신 근처엔 주차 빌딩까지 갖춘 상가가 있었는데 1층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프랜차이즈 버거며 분식집이 있었습니다. 같이 갔던 사촌 언니네랑 욕이라도 하자며 들어갔는데요. 가격도 다르고 메뉴 수도 다르고 그때와는 차원이 다른 분식집이었어요. 도도하게 서 있는 키오스크도 그렇고요. 제가 학교 다니던 80년대 후반엔 학교와 분식집도 정식 허가를 받은 식당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먹던 떡볶이와 빙수가 어찌나 맛있었는지 여름방학이 오기 전 아직 학교는 더 나가야 하는데 선풍기 두 대만으론 60명이 넘는 아이들의 더위를 해결해 줄 수 없었죠. 그때 머릿속엔 온통 수업 끝나면 빙수에 떡볶이 먹고 가야지 이 생각뿐이었습니다. 분식집 사장님은 이모라고 불렀는데요. 저희가 들어서기만 하면 딱 주머니 사정만큼 따로 언급하지 않아도 머릿수만큼 기분 좋게 먹고 갈 양을 내어주셨어요. 가끔 빙수 국물도 리필해줬습니다. 아니 이걸 왜 국물이라고 표현하냐면요. 탈지 분유가 들어가서 꽤 걸쭉하니 국물 같았거든요. 떡볶이 개수를 세어가며 아껴 먹을 정도로 별미였는데 지금 먹어도 그 맛이 날까요? 확인해 볼 길도 없네요. 집으로 오는 길 학교 주변은 다 바뀌어도 학교는 남아있어 너무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물론 학교 시설도 얼핏 봐도 많이 달라져 있었고요. 에어컨도 있을 교실 너무 부럽네요. 학창시절 라디오 공개방송 가서 제가 강수지 언니를 본 적이 있는데요. 진짜 인형 같았습니다. 윤상 오빠도 너무 멋있었고요. 그때 멀리서 찍은 사진도 있었는데 없네요. 사진은 없어져도 음악이 있으니 신청해 보려고요. 들려주실 거죠? 강수지 친구에게 윤상 이별의 그늘.

윤상의 이별의 그늘, 먼저 들으신 노래는 강수지의 친구에게였습니다. 우리 사연 주신 9508 쓰시는 분이 중학교 때, 예,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까지도 지금도 좋아한다고 적어주셨는데 공개방송을 이때 처음 가보셨대요. 이 공개방송을, 저는 라디오 공개방송을 가본 적이 없네요. 한번 가려고 나서다가 새벽에 공개방송을 가려다가 부모님한테 혼난 게 아니라 그 제 기억에 뭐라 그랬죠? 방청권을 공개방송이 있기 한 달 전에 무슨 아무튼 어느 매장에서 나눠주는 게 있었어요. 선착순으로 이제 와야 받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일요일에 막 새벽에 나가다가 어디 가냐 그래가지고 자초지정을 설명했다가 이제 미리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도 아니고 하니까요. 이제 혼나고 공개방송은 아예 뭐 꿈도 못 꿨죠. 그랬었는데 우리 908 쓰시는 분은 다녀오셨군요. 아, 그래요. 어렸을 때 살던 곳이 그대로인 곳도 있겠지만 흔적조차 뭐 없이 사라진 곳도 있을 것이고 학교도 모든 학교가 다 그대로 존재한다는 보장은 없죠. 뭐 통폐합이 된 곳도 있을 것이고 이전한 곳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나마 학교는 그대로 그 위치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많이 추억하고 오셨네요. 저는 중학교 때는 학교 앞에 그 문방구가 없는 게 아니라 분식집 자체가 뭐 때문에 못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없었어요, 저희는. 그래서 인근 초등학교 앞에 있는 데까지 가서, 먹곤 했었는데, 그때는 약간 그, 분식집이나 이런 게 막 요즘처럼 이렇게 뭐 허가를 받고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약간 간이 매장처럼 해서 하는 데도 많았고, 포장마차처럼 그렇게 하는 데도 많았고 또 학교에서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량식품 뭐 사 먹지 마라 한동안 이제 그게 되게 많았을 때 그게 좋은 교육 방식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누가 먹고 있으면은 그거를 와서 이제 얘기를 해라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서로 좀 이게 약간 심하게 지켜보는 감시하는 좀 그런 분위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고등학교 앞에 정식 매장으로 햄버거 가게도 있었고 분식집도 있었는데 저도 중고등학교 때보다는 초등학교 그 앞에 가서 먹었던 정확하게 뭔지 모르는데 비슷한 거가 있었어요. 비슷한 떡볶이며 뭐 빙수 같은 것도 있었고 다채롭게 있었는데 애들 입맛에는 그게 더 맛있었겠죠, 당연히. 아무튼 그 추억의 맛을 그걸 느끼진 못하셨지만 오랜만에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리고 그럴 수 있는 것들이 많았네요. 보니까 우리 황금베르님이 학교 주변의 분식집은 학생들에겐 없어서는 안 될 추억의 요소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커서 성인이 돼서 혹은 지금도 뭐 학창시절 이야기 서로 돌아가면서 하고 거기는 뭐 팔았어요 뭐 이런 거 얘기하다 보면 비슷한 듯 묘하게 다른 것도 되게 많아서 재미있더라고요. 자, 이런 이야기는 4부에 또 이어가 볼까요? 3부 끝곡으로 행준님의 신청곡 김혜림의 날 위한 이별 전해드리고 4부로 갑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본래 선악 염정이 없는 우리의 본성에서 범성과 선악의 분별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 본성에 소소영영한 영지가 있기 때문이니 중생은 그 영지가 경계를 대함에 습관과 업력에 끌리어 종종의 망상이 나고 부처는 영지로 경계를 비추되 항상 자성을 회광 반조하는지라 그 영지가 외경에 쏠리지 아니하고 오직 청정한 해광이 앞에 나타나느니 이것이 부처와 중생의 다른 점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11절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4부 첫 곡으로 향기님이 신청하셨던 노래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 나 함께 하셨습니다. 은서님도 학교 다닐 때 분식집 없이 무슨 재미로 사나요?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앞에 사장님들은 다 인심이 좋으셨어요 하셨고요. 7268 쓰시는 분도 그때는 메뉴라 봤자 떡볶이 정도였죠. 저희는 만두도 팔았던 것 같네요 하셨고요. 만두 많이 팔았죠. 만두가 그 학교 매점에도 그걸 뭐라 그래야 돼요? 약간 튀김 만두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 같은데 비닐에 하나 이렇게 길쭉하게 튀겨진 만두가 들어가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불티나게 팔렸던 저 중학교 때. 그리고 처음 입학해서 학교 매점이 초등학교 때까지는 없었다가 매점이라는 게 이제 있다는 소문은 듣고 입학을 했으니까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 자꾸 뭘 하나 이렇게 손에 들고 먹으면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매점이라는 게 어디 있냐 물었더니 그러니까 제가 있었던 건물하고 매점이 진짜 멀었던 거예요. 거의 가서 사서 오면 다음 수업 시작하거나 늦을 수도 있는 그 정도로. 왜냐하면 또 가면 줄이 굉장히 또 길잖아요. 학생들이 한꺼번에 몰리니까. 그래서 처음 그 매점에 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한 번은 가다가 왔어요.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두 번째는 친구 세 명이서 가가지고 너무 많은 인파에 놀라고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서 놀라고 막 그 시끄럽고 정신없는 틈에서 주머니에 돈 꺼내느라 그것도 힘들어서 놀라고 아무튼 충격적인 그 매점 첫 경험을 하고 왔었던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1206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회원님도 학교 다닐 때 분식집 많이 갔죠. 분식집은 간판이 없는 데가 많았었대. 그래요. 진짜 그랬나 봐요. 제가 다녔던 데도 간판은 하나도 없었어요. 간판 하나도 없고 심지어 어떤 집은 간장 떡볶이가 있었는데 떡을 한번 물에 익혀요. 삶는 거죠. 삶아가지고 뭔가 비법이 따로 있을 텐데 그걸 아직 레시피 개발을 덜 하신 상태였는지 그냥 간장, 그냥 양조간장 조그맣게 덜어가지고 거기에 그걸 그냥 물에 삶은 떡을 하나씩 찍어 먹는 거였어요. 예. 근데 그것도 맛있다고 먹었던 생각도 나네요. 1496 뒷번호 쓰시는 분도 저희 학교 앞에는 짜장면집이 너무 맛있는 집이 있었어요. 아직도 생각나는데 한 번도 졸업 후에 가본 적이 없네요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뭐 가까이 있으면 가끔 지나다가라도 가볼 텐데 대부분 그 추억의 그 가게들은 그리고 모교들은 멀리 있고 한번 가기가 힘들어서 쉽지가 않죠. 자 이번에는 1201 쓰시는 분의 신청곡 강세윤의 미스터 서머 준비했고요. 그리고 김선숙님 신청곡 거북이 왜 이래까지 두 곡입니다.

거북이의 왜 이래, 그리고 강세윤의 미스터 썸머 먼저 들으셨고요. 아, 제리님이 소영님 7,000원 쿠폰 축하해요. 저는 얼마 전에 에어프라이어를 샀는데 할인 쿠폰이 있다는 걸 모르고 그냥 샀습니다. 물건을 받고 나서 알았어요. 무려 16,000원. 남의 속도 모르고 에어프라이어는 잘도 돌아가네요. 아유, 잘도 돌아가면 이건 정말 다행인 거고. 근데 왜 그런 게 안 됐을까요? 자동 적용 뭐 이런 게 돼야지. 요즘은 웬만하면 그런 기능들이 다 있어서. 예, 저는 예전에 좀 오래되긴 했는데 쿠폰이 배달앱에 있었어요. 있었는데 요즘은 자동 적용이 뭐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제가 그걸 설정하지 않으면은 쓸 수 없는데, 그때도 제 기억에 7,000원 이상의 쿠폰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주문을 하고 나서 뭐 취소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건의를 했어요. 제 거를 좀 환불해 주진 않아도 되는데 앞으로 이게 좀 자동 적용이 되면 좋겠다. 건의를 했더니 취소하고 다시 할인가로 잡아주셨던, 그날도 진짜 횡재한 기분이었어요. 아, 쿠폰 얘기를 네, 해놓고 나니 좀 민망하네요. 그리고 김장태님이 오늘도 애정하면서 함께합니다. 6월의 끝자락이에요. 여름의 절정 7월에도 건강 유의하시고 모두도 행복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하셨네요. 그래야죠. 앞으로 7월도 그렇고 8월도 그렇고 쭉, 예, 또 가을은 가을대로 또 신경 쓸 게 많겠지만 한여름 건강관리 정말 잘해야죠. 자, 이번에는 8407 쓰시는 분, 노추 가족이 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지만 오래된 친구를 만나는 느낌으로 요즘 매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양수경의 외면 될까요 하셨는데요. 우리 외면하지는 말고 노래는 들을까요?

양수경의 외면 전해드렸습니다. 7824 뒷번호 쓰시는 분이 제목이 노래 하나 추억 둘이라 그런가 항상 모든 코드가 추억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추억의 음악들 그리고 추억의 이야기들 그냥 뭐 얘기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추억이라는 키워드로 예, 귀결이 되는 그런 게 있죠. 그리고 0482 뒷번호 쓰시는 분도 네 봤습니다. 또 2238 쓰시는 분, 6175 뒷번호 쓰시는 분도 함께하고 계셨고요. 다람쥐님이 제가 전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하시면서 우리 피버 브라이슨이 맞아요. 6월 초에 또 하늘의 별이 됐는데 어제 뉴스를 우연히 검색하다가 알게 됐다고 깜짝 놀랐네요. 늘 음악이 함께 있다 보니 점점점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노추에서 전해드리는 많은 노래들 그 주인공들이 이제는 예, 라이브로는 들을 수 없는 분들이 더 많죠. 더 많은데도 항상 그 시절의 음악이 생생히 남아있다 보니까 그런 걸로 마음을 달래고 있는 거겠죠. 아쉬워도. 그러면 다람쥐님이 신청하신 오늘은 피버 브라이슨의 듀엣곡들도 멋지지만 솔로곡을 듣고 싶다고 하셔서 이 노래를 신청하신 노래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If ever you are in my arms again 전해드리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쉿! 나만 알고 싶은 우리 동네 작은 가게들 하나쯤 있다면 그 가게 마음껏 이용하고 응원해주세요. 동네 가게를 이용할수록 우리 경제가 살아나니까요. 세상 가장 쉬운 응원. 같이 가요. 작은 가게로.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WBS 원음 방송 캠페인 책을 가까이 합시다. 좋은 책을 읽는 것은 과거에 가장 뛰어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책은 청년에게는 음식이 되고 노인에게는 오락이 되고 부자일 때는 지식이 되고 고통스러울 때는 위안이 되는 것입니다. 책을 가까이 하는 좋은 습관을 길러 마음의 양식을 가득 채웁시다.

0: 정산종사 금강경을 설하실 때에 색상이나 음성으로 능히 열애를 보지 못한다 하신 말씀을 해석하시기를, 가령 사람의 인물을 외모만 보고 전부를 다 보았다 할 수 없고 그 사람의 언어, 지식, 용심 등을 다 보아야 그 인물을 참으로 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이 열애를 보는 법도 보통 사람으로서는 가히 볼 수 없는 경지가 있나니, 모든 상이 공하고 자타 피차가 없는 유무초월한 자리를 깨쳐 법신, 보신, 화신 전부를 체득해 보아야 비로소 열애의 전부를 본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경의편 41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원음의 소리. 반갑습니다. 박민수입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요, 물에 근원이 있고 나무에 뿌리가 있어야 그 물과 나무가 마르지 않은 것처럼 용성에 복덕의 종자가 박혀 있어야 그 복락이 유효하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니 자기 마음에 어떠한 싹이 트고 있는가를 늘 살펴서 좋은 싹을 기르기에 힘쓰라고 하시면서 복덕의 종자, 복덕의 싹은 곧 신심과 공심과 자비심이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첫 곡입니다. 에피톤 프로젝트, 이제 여기에서.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원기 111년, 서기 2026년 6월 29일 월요일에 함께하는 원음의 소리. 오늘은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11장 말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나무의 뿌리를 생각해 봅니다. 잎이 무성했던 멀쩡한 나무가 갑자기 시들해졌을 때 햇볕이나 바람, 걸음을 문제 삼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은 뿌리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요. 우리에게 뿌리 역할을 하는 것은 아마도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고 건강한 생각으로 사고할 수 있겠죠. 지금 나에게 더 많은 복이 오길 바라는 것보다 내 마음에 복덕의 종자가 어떤 싹을 틔우고 있는지 살핀다면 더 많은 복을 기다릴 필요도 없을 텐데요. 정산종사님께서 밝혀주신 것처럼 신심과 공심과 자비심으로 복덕의 종자, 복덕의 싹을 길러나갈 수 있는 한 주가 되길 바라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코너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원불교 용어를 법문 말씀과 함께 소개해드리는 원소 픽키어드, 마음공부 이야기를 감상하는 시간 마음산책 준비되어 있고요. 매주 월요일에 함께하고 있죠. 위클리 원음 매거진, 잠시 후에 함께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원소 픽키어드 만나볼게요. 먼저 창작성가 마음공부, 이어서 창작성가입니다. 일어나 피우리라.

0: 원소 픽 키워드.
1: 원소 픽 키워드. 오늘 만나볼 키워드는 법문입니다. 법문은 중생들이 참다운 불법의 세계로 들어가는 데 있어 지침이 되는 스승의 가르침을 뜻하는 말입니다. 보통 스승이 제자를 깨우치기 위해 설하는 말씀을 법문이라고 하는데요. 부처님의 말씀과 글, 몸으로 직접 보여주신 가르침 또한 포괄적으로는 법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문의 법은 진리를 뜻하고 문은 새로운 진리의 세계로 향하는 문의 뜻을 갖습니다. 법문에서의 문자는 통과의 의미를 지닌 문문자를 쓰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법문을 통해 미혹의 중생세계에서 깨달음의 부처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원불교에서는 소태산 대종사님을 비롯해 정산종사님과 대산종사님께서 밝혀주신 법문과 더불어 좌산, 경산, 전산상사님과 왕산종보사님의 법문이 전해지고 있고요. 원음방송에서도 틈틈이 청취자 여러분께 법문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죠. 마음을 움직이는 법문, 삶의 지침이 될 수 있는 법문을 정해두고 늘 새겨보는 노력을 한다면 뜻깊은 마음 공부가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원소 픽키워드, 오늘은 법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성가 162장, 자비로운 스승님께 법을 설하소서. 이어서 원기 111년 신년 법문 노래죠. 은혜로운 평등세상 듣고 옵니다.

보호는 정말 중요하다. 은혜를 주고받는 것만큼 청년의 참여와 열정을 이끌어주는 원동력은 없다고 생각한다. 사람은 준 만큼 받고 싶어 한다. 나 역시 그랬다. 그런데 어머니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뭔가를 주고 나서 받을 생각을 하지 마. 그 사람이 주지 못하더라도 내가 준 것은 다른 형태로 반드시 올 거야.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마음 깊이 와닿지 않았고 생각만 한 채 20년이 흘렀다. 그런 내가 요즘 주말을 반납하고 원불교 역삼교당 방송실에서 법회 라이브 중계를 맡고 있다. 솔직히 처음에는 마음속에 불만이 가득했다. 내가 이만큼 봉사하는데 교무님은 나를 위해 뭘 해주시지? 라는 생각도 했다. 그런데 일이 바빠진 지금 오히려 그때보다 더 많은 걸 하면서도 방송 봉사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왜일까? 교무님이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면서야 그동안 나를 위해 베풀어주신 노력과 사랑을 비로소 깨달은 것이다. 그건 청년 담당 교무님뿐만이 아니었다. 어머니, 주임 교무님, 교도님들까지 많은 분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었고 나는 어느새 다양한 방식으로 그 보상을 받고 있었다. 물론 합당한 보상이라는 말을 꺼내는 건 쉽지 않다. 교당 사정도 교무님들의 삶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나는 물질적인 보상보다 정신적인 보상으로 마음을 채워왔고 그것은 나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다. 나아가 이 개념은 교당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됨을 안다. 회사의 면접 자리에서였다. 한 신입 지원자가 말했다. 합당한 보상만 있다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경종이 울렸다. 처음엔 건방지다 느꼈지만 곧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됐다. 나 역시 그 친구와 같은 마음이었음을 인정하게 됐고 내가 이미 틀에 박힌 꼰대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꼈다. 사실 나는 그동안 원불교 청년 회원들과 생각하는 방향이 다름을 많이 느꼈다. 그래서 한동안 생각하기를 나는 돌연변이가 아닐까 했다. 그들의 마음 공부는 나와 궤를 달리했다. 행사에 참여하고 주어진 시간을 봉사로 채우는 일이 그들에겐 자연스럽고 때로는 즐거움처럼 보였다. 반면 나는 그것이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았고 그런 그들의 모습에 오히려 당황하곤 했다. 돌이켜보면 그들은 원불교의 가르침과 보은의 의미를 더 깊이 실천하고 있었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청년교화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 요즘 청년들은 개인주의적이고 현실적인 이익을 고려하며 움직인다. 하지만 그들의 첫걸음을 이끌어줄 계기만 있다면 나처럼 은혜의 깊이를 체험하며 마음을 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지역 곳곳의 교당은 다시 청년들로 북적일 수 있다고 믿는다.

마음 산책. 오늘은 원불교 신문에 실린 역삼교당 문서준 교도님의 글 합당한 보상과 보은의 힘 만나봤고요. 이어서 이무진 청춘만화 듣고 왔습니다. 원음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에서는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97.9MHz로 원음방송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에서 원음방송 애플리케이션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원음의 소리와 함께 해주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를 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왕산 종목사님께서 본격적인 유럽 순방 일정을 진행하셨습니다. 핀란드 탐페레 선교소 봉불식과 퀘른교당 20주년 대법회에 참석하셔서 유럽 지역의 교도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내셨는데요. 지난 17일 핀란드 탐페레 선교소 일원문화센터에서 왕산 종목사님을 모시고 봉불식이 거행됐습니다. 국내에 재가 출가 교도와 지역사회 종교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역사적인 시작을 날리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날 봉불식은 핀란드 땅에 개척의 씨앗을 뿌린 김계현 교무와 교도들의 지극한 정성, 세종학당 운영을 통한 문화교화의 노력이 모여 마련된 결실이었습니다. 왕산 종목사님께서는 거룩한 도량에 법신불 일원상을 봉안하며 탐페레 선교소가 이런 대도의 법음을 전하는 은혜로운 원천이 되길 간절히 염원하셨고 또 법당에 모인 일원상은 우주와 인생의 근원적 진리를 드러낸 방향표시이자 참 주인이 되기 위한 안내판임을 말씀하시며 현지 교도들에게 진리의 진정한 소유자가 되어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이어진 축하 자리에서는 핀란드 세종학당 학생들이 준비한 아리랑이 울려 퍼졌고 국경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 인류가 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감동의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20일엔 독일 퀘른 교당이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는 대법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현지 정관계 인사와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주민들의 영성을 가꾸는 데 헌신해온 이명희 교무와 이혼조 교무의 공로를 기리기도 했는데요. 왕산 종목사님께서는 사유 실천을 통한 은혜로운 평등 세상 건설을 강조하시면서 자력 생활로 삶의 기초를 세우고 공익심을 통해 모두가 잘 사는 조화로운 세계를 만들어가자고 설법하셨습니다. 행사를 준비한 퀘른교당 이명희 교무는 150년 동안 방치된 건물을 매입하고 매일 기도로 오늘까지 읽어왔다고 전하며 마음을 치유하는 도량으로 변화시켜온 감회가 새롭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김밥과 잡채 등 한국 음식을 이웃들과 나누는 만찬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또 현지 시간으로 지난 22일엔 왕산 종목사님께서 독일 레버쿠젠에 위치한 파독광부 기념회관을 방문하셨습니다. 이번 방문은 조국 근대화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이국 땅에서 청춘을 바친 파독광부와 간호사들의 헌신을 기리고 그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왕산 종목사님께서는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룩한 발전과 번영의 바탕엔 타국 땅에서 흘린 선진들의 땀과 눈물이 있었음을 깊이 통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 선진들의 희생이 우리에게 감사와 연대의 마음으로 이어져 서로가 은혜를 나누는 평등한 세계가 열리길 염원하는 간절한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21일 중앙총보를 비롯한 전국의 교단과 기관에서 6.25 희생영령 합동위령제가 봉행됐습니다. 추원 보본의 달이자 보훈의 달인 6월을 보내는 모두가 전쟁의 아픈 역사를 되새기며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시간이 됐는데요. 매년 진행되는 합동위령제는 6.25 전쟁으로 발생한 수많은 희생영령들의 해탈 천도를 발언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합동위령제는 1호 예회 중에 경건하게 진행됐고요. 전쟁으로 인한 분단 이후 남북의 평화적 통일과 세계의 평화에 대한 염원도 담아 모든 교도가 마음을 모았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종교계가 젊은 청년들의 만남을 주선하며 저출생 시대 극복에 나서고 있는 요즘 우리 원불교 역시 다붓다붓 맞선 캠프를 통해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역할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외모와 직업, 경제력을 앞세우는 기존 만남 문화에 피로감을 느낀 청년들이 종교가 주는 안정감 속에서 진정성 있는 만남을 찾고 있는데요. 원불교에서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다붓다붓 맞선 캠프를 열고 성격별 연애 유형 분석과 마음살롱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히 프로그램을 힐링 마음스테이형으로 전환하면서 비교도 청년 참여율이 80%를 넘었다는 소식도 들렸는데요. 매회 커플 매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결혼을 앞둔 커플도 탄생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만나봅니다. 지난 13일부터 2박 3일간 한국 스카우트 원불교 연맹이 익산 성지에서 지도자 훈련을 가졌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원불교 스카우트 지도자들은 입소식을 시작으로 기도식과 강의, 야외 훈련까지 알찬 일정을 함께했는데요. 훈련 기간 동안 지도자들은 스카우트 실기 훈련을 통해 지도자로서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또 로프매기와 심폐소생 실습으로 마음을 단합하는 시간도 이어졌고요. 훈련 마지막 날 수료식에서 참가자들은 스카우트 정신과 원불교의 가르침을 두 어깨에 나란히 얹고 청소년 교화의 일선으로 힘차게 나아가길 다짐했습니다. 한국 스카우트 원불교 연맹은 지난 5일에 2026 원마니 캠프를 개최하게 됐는데요. 미지의 세계로 바람과 나무가 들려주는 이야기란 주제로 전국에서 모인 스카우트 대원과 지도자들이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하며 즐거움을 나눴고 모두가 함께 모여 캠프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무더운 여름날 열정을 품고 꿈을 키워가고 있는 한국 스카우트 원불교 연맹. 앞으로도 더 많은 대원들이 더 큰 꿈을 위해 날아오르길 원음의 소리도 응원하겠습니다.

위클리 원인 매거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창작성가 우리 하나 되어 창작성가 이런 세계로

0: 원불교 알림 체크.
1: 2026 원불교 청소년 희망 캠프가 진행됩니다. 8월 7일부터 9일까지 설매제 자연휴양림에서 함께할 예정인데요. 중고등학생 50명을 선착순 모집하며 7월 1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잠시 멈추고 숨을 쉬는 시간, 있는 그대로의 나를 알아차리는 시간, 서로를 다시 발견하는 따뜻한 연결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텐데요.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교화훈련부 청소년국으로 문의하시거나 원불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원불교 청년회가 정기훈련을 개최합니다. 개교의 동기를 실천하는 청년이란 주제로 7월 4일부터 1박 2일간 전북 익산에 위치한 유스호스텔에서 진행되는데요. 청년 교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와 신청은 원불교 청년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원음의 소리,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끝곡은 기억조작단의 너에게 닿기를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하루 되세요.

독경으로 일심을 오늘도 진리와 하나 되고 한없는 은혜를 얻는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일심으로 올리는 이 독경의 인연으로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0: 지금까지 원불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깨치신 진리의 내용을 담은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 했습니다. 오늘 이 독경의 인연으로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진리의 은혜와 위력을 얻는 소중한 인연이 되시길 바랍니다.
1: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2: 반갑습니다. 원불교 군종교구장 문정석 교무입니다.
3: 왕산종보사님의 신년 법문 중 공의심으로 모두가 잘 사는 조화로운 세상을 건설하자고 말씀하시고 공의심은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평등 세상의 바탕이며 이웃을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나눔이란 물질 나눔보다 이웃의 삶을 살피는 선행과 배려의 마음 나눔이며 마음 나눔은 이웃의 큰 희망이 되고 공동체의 따뜻한 숨결이 될 것입니다.
2: 6월은 호국보원의 달이기도 합니다.
3: 국가를 위해 오직 공익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하신 호국영령들과 우리 이웃에 있는 모든 영웅들에게 감사와 살핌의 마음을 전한다면 공익심의 생명력은 커질 것입니다. 한마음 나눔으로 세상을 품에 안는 청취자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1: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0: 정산종사 이성신에게 말씀하시기를 심량이 호대하면 모든 경계가 스스로 평온해지나니 이것이 곧 낙원의 길이요 심량이 협소하면 모든 경계가 사면을 위협하나니 이것이 곧 고해의 길이라 고락이 다만 자신의 견지 여하에 있나니라 하시고 지성으로 도덕을 닦으면 탄탄한 앞길이 열리리라 하심이로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응기편 39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교도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기를 기원하는 경타원 박원도 교무의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기분 좋은 12시. 배우고 탐구하는 학예, 익히고 내 것으로 만드는 습을 써서 학습이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모든 배움에서는 교육을 받는 객체가 되는 게 아니라 학문을 하는 주체가 되어야 하는 거라고 말하죠. 받는 것과 하는 것, 딱 한 글자 차이가 삶을 달라지게 하는 거겠죠. 오늘도 한 글자의 차이를 나는 그런 하루 보내시고요. 오전과 오후 딱 그만큼의 차이를 만드는 기분 좋은 12시입니다. 첫 곡이에요. 파파야의 스마일 스마일. Big man, there goes Mac the Knife.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금복무.

0: 장교. 군복무와 신앙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반갑습니다. 6월 29일 월요일 기분 좋은 12시 저는 김희원입니다. 배운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우린 그걸 학습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부분을 배우고 학습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있어서 내가 객체가 되느냐 주체가 되느냐 삶의 질을 영 다르게 만들 수 있더라고요. 받는 것보다는 하는 것. 그 한 글자의 차이를 여실히 느낄 수 있는 온전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기분 좋은 12시 오늘도 2시간 지금부터 함께해 주세요.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카카오톡 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카카오톡 우측 상단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 친구 검색 후에 검색창에 원은 방송 라디오 혹은 영어로 WBSFN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 1:1 채팅으로 메시지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시도에 가보자, 효정의 나의 작은 청춘에게.

시도에 가보자 효정의 나의 작은 청춘에게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2145 쓰시는 분이 파파야의 스마일 스마일 노래를 들으니 절로 힘이 나네요. 월요병 때문에 오전 내내 시계만 보며 수동적으로 앉아있었는데 남은 오후 시간은 끌려다니지 않고 내가 주도해서 활기차게 보내야겠습니다. 좋습니다. 전호성님께서는 희원님 주말 잘 보내셨나요? 어제는 전남 무안 연꽃축제에 다녀왔어요. 오늘은 집에서 기분 좋은 12시 잘 청취하고 있답니다. 신청곡은 버스커버스커의 여수밤바다 신청해 주셨네요. 호성님 그럼요. 주말을 또 예 열심히 살아내고 또 평일을 맞이했으니 우리 월요일도 한번 힘차게 달려가 보자고요. 뒷번호 1643 쓰시는 분께서 월요일이라 예약이 여유로워서 제 손톱에 셀프 네일아트 하면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혼자 일하는 샵이라 적막할 때가 많은데 희원님 목소리와 음악들이 매장을 꽉 채워주니 참 든든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저와 함께 해주심에 저도 참 감사합니다.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매드클라운 이혜리의 수치인 불명, 송하예의 밤하늘의 별을.

맘땐 자주 아팠잖아 괜히 걱정돼 좀 나아졌니 예전에 달고 살던 기침은 약 좀 잘 챙겨 먹어 고집 부리지 말고 감기라도 걸리면 넌 무척 오래 가잖아 알아 나 걱정할 자격도 없지

매드클라운 이혜리의 수치불명 송하의 밤하늘의 별을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신복수님이 희원씨 안녕요. 주말 행복하셨는지요. 다시 한 주가 시작이 되었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꾸벅! 이번 주는 6월과 7월이 함께 공존하네요. 오늘도 기분 좋은 12시와 함께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게요. 오늘과 내일이 지나면 벌써 7월인데 마무리도 한번 잘해보자고요. 뒷번호 8217 쓰시는 분은 남편이 은퇴 후에 요리를 배우기 시작하더니 요즘은 주방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밥상을 차려주기만 기다리던 사람이 이제는 메뉴를 고민하고 주도적으로 요리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삶의 주체가 되니 표정부터가 몰라보게 밝아졌더라고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요런 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것을 습득하면서 그것을 또 생활에, 예, 한번 적용해 보는 것. 아주 아주 칭찬합니다. 좋아요. 1부 끝곡으로 이지영의 청춘 마키아토 띄워드리고 전 2부로 돌아올게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세계를 놀라게 할 북극 항로. 그 중심에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위원장 성현우였습니다.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성현우입니다. 북극 항로의 핵심지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북극 항로를 품고 세계로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로 뭉칩시다.
2: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지도자가 무념의 큰 덕으로 대중을 두루 포섭하는 것이 비하건대 한 몸 가운데 심장이 가슴속 깊이 들어 있어 전신을 총섭함과 같다 할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60장 법문입니다.

여러분의 나른한 점심시간을 챙겨주는 상큼한 릴렉스 타임 기분 좋은 12시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입니다. 타루의 썸머데이. 1

0: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1: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고 싶을 때, 사람들과 정을 나누고 싶을 때 우리는 소통이라는 걸 하죠. 누군가에게 고마웠던 마음을 전하거나 축하의 말을 전해도 좋겠죠. 칭찬하고 싶은 일, 서운했던 감정도 담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포토메일 100원의 유료 문자 샵 8970으로 보내주세요. 카카오톡 친구로도 사연 받고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뒷번호 1193 쓰시는 분이 매번 남들이 좋다는 영양제, 남들이 좋다는 운동법만 무작정 따라해서 해왔는데 이제는 제 몸의 소리에 직접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공부해보려고 해요. 나에게 맞는 건강법을 찾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맞아, 이 운동이라는 것도 나의 어떤 체질과 어떤 특성과 이런 거에 따라서 아침이 너무 힘든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저혈압이시거나 또 갑상선 기능이 좀 이렇게 떨어지신 분들은 사실 아침에 뭔가를 활동할 때 엄청나게 이 스트레스와 함께 이 텐션이 떨어지거든요. 이런 경우는 좀 낮이나 오히려 약간 초저녁까지 운동을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던 적이 있는데, 저의 경우에도 그래서 너무 아침 운동보다는 조금 이 몸이 이제 순환이 될 때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땀을 너무 많이 흘리는 것보다는 땀을 좀 적절하게 흘리는 게 좋은 사람들도 있고, 이게 사람마다 좀 편차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점점 늘려가는 거를 저도 추천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193님께서 얘기하신 이런 부분이 맞다고 생각해요. 본인에게 맞는 운동을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홍경환님은 전주 터미널에서 다음 운행을 위해 잠시 쉬면서 어플로 희원씨 목소리 듣고 있어요. 신청곡은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 신청해 주셨네요. 오늘도 함께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곽정현님께선 어머나 심금 울림의 방송 그 정도였을까요? 6월의 마지막 주 희원씨 감사합니다. 김태섭, 박은성, 이동환 우리 동생들 파이팅, 제작진 짱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너무 큰 칭찬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신금을 올릴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뒷번호 2156 쓰시는 분은 주말은 왜 이렇게 KTX급으로 지나가는 걸까요?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모니터를 보면서 심호흡을 크게 세 번 했습니다. 지금은 입맛도 별로 없어 샌드위치 먹으면서 라디오를 듣고 있어요. 신나는 댄스곡 하나 들으면서 이 지독한 월요병 좀 날려버리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뭔가 그런 게 있죠. 특히 월요일은 마라톤을 하는 듯한 더움과 땀남과 언제 도착지에 도착하는 걸까 싶고, 주말은 KTX처럼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죠.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즐겨봐야죠. 그쵸?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K-POP 데몬 헌터스 OST 중에 수다팝 하츠 투 하츠의 레몬탱.

노래 두 곡 K-POP 데모넌터스 OST 중에 소다팝과 하츠투하츠의 레몬테인까지 띄워드렸습니다. 아, 뒷번호 7250 쓰시는 분이 남편 출근하고 혼자 집에 있으니 밥 차려 먹기가 제일 귀찮네요. 대충 찬밥에 물 말아서 먹을까 하다가 라디오에서 나오는 희원님 목소리에 듣고 기운내서 라면 끓이는 중입니다. 잠깐만요. 대단히 뭔가 식단이 바뀔 문자가 이제 밑에 내용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 찬밥에 물 말아 먹으려다가 라면으로 가신 건가요? 아, 그렇게 많이 다른 것 같진 않은데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면을 드시면서 거기에 그렇다면 뭔가 넣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치즈라도 넣으실게요. 예, 약간의 그 단백질 같은 것들을 계란이라도 많이 넣으시고 파랑, 뭐 양파랑 이런 것들. 아, 내가 라면을 먹었지만 뭔가 한 끼를 든든히 먹었다. 약간 그런 기분 낼 수 있도록 네,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뒷번호 1255 쓰시는 분께선 오후 2시에 구민에 간 문화센터 노래교실 하는 날이라 즐거운 마음으로 화장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너무 즐거우실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화장 예쁘게 하시고요. 그동안 음악도 좋은 곡 띄워드릴게요. 뒷번호 1394 쓰시는 분이 승객분들을 안전하게 모시고 열심히 달리는 버스 기사입니다. 승객분들이 지루하지 않게 라디오를 잔잔하게 틀어놨어요. 좋은 노래 많이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오션의 More Than Lost 그리고 잭스키스의 예감.

오션의 몰드노얼스 그리고 적스키스의 예감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2부 끝곡으로 유나의 아이스크림 띄워드리고 전 3부로 돌아올게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산불을 예방합시다. 봄철 건조기,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바로 산불입니다. 산불은 대부분 사람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일어나므로 산행을 할 때에는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라이터나 버너 등 인화물질 반입을 금지하시고 산 속에서는 흡연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달리는 열차나 자동차 창밖으로 담뱃불을 버리는 것도 안 됩니다. 또 농촌의 경우 산림에 인접한 논 밭두렁 태우기, 농산 폐기물 소각 등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소방서, 경찰서, 산림 관계기관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재산인 산림, 우리의 작은 관심으로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WBS 원음 방송 캠페인이었습니다.

0: 서대원이 여쭙기를 과거 부처님 말씀에 삼천 대천 세계가 있다 하오니 사실로 있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있나니라. 그러나 삼천 대천 세계가 이 세계 밖에 따로 건립된 것이 아니라 이 세계 안에 분립된 가지가지의 세계를 말한 것이니 그 수효를 헤아려 보면은 삼천 대천 세계로도 오히려 부족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변이품 5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기분 좋은 12시.
1: 저 원유언니 희원이와 함께하는 기분 좋은 12시 3부 시작했고요. 3부 첫 곡입니다. 이석훈의 굿데이.

0: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자, 다섯 고개. 고개 고개 다섯 고개를 넘어 정답을 맞히는 퀴즈 시간. 시련을 넘어 한 고개, 새로운 세계로의 한 고개. 그렇게 굽이굽이 달라지는 다섯 개의 고개를 넘어서 빠르게 정답을 외치는 넘어보자 다섯 고개. 정답을 맞히는 다섯 분 추첨을 해서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고개 가볼게요. 50번째고요. 두 번째 고개 바로 이어갑니다. 마오리족. 첫 번째 고개는 50번째, 두 번째 고개는 마오리족 되겠습니다. 과연 이 두 가지가 어떤 연관이 있을지 알겠다 싶다면 샵8970으로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8970으로 보내주세요. 노래 한 곡 띄워드릴게요. 오마이걸의 내 얘길 들어봐.

오마이걸의 내 얘기를 들어봐 한 곡 띄워드렸습니다. 자, 넘어보자 다섯 곡의 두 번째 곡에까지 넘어봤는데요. 첫 번째 곡에는 50번째, 두 번째 곡에는 마오리족이었습니다. 세 번째 곡에 넘어가 볼게요. 부곡! 네 번째 곡에는요. 신혼여행! 아, 진짜 오늘은, 예, 오늘은 뭐랄까요. 이런 얘기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식은죽 먹기다. 예, 이런 얘기 한번 드리고 싶네요. 예, 많은 분들이 맞추실 것 같아요. 첫 번째 곡에 50번째였고요. 두 번째 곡에가 마오리족이 나왔고 세 번째 곡에는 부곡이 나왔고 네 번째 곡에는 신혼여행까지 나왔습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샵8970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많은 말하지 않을게요. 노래 두 곡 띄워드립니다. 2AM의 영화처럼 산들의 잘 됐으면 좋겠다.

EDM의 영화처럼 산들에 잘 됐으면 좋겠다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 넘어보자 다섯 곡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네 번째 곡에까지 만나봤죠. 첫 번째 곡에 50번째, 두 번째 곡에 마오리족에 이어서 세 번째 곡에 부곡, 네 번째 곡에는 신혼여행 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곡에는요, 영화의 한 대사인데요. 니가 가라 땡땡땡 악! 예, 니가 가라 땡땡땡 악까지.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아 이건 정말 이번엔 너무 쉬운 게 아니라고요.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샵 897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40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8970으로 보내주세요. 노래 한 곡 띄워드릴게요. 포춘쿠키의 시스타.

호춘쿠키의 시스타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 넘어보자 다섯 곡에 한번 다섯 번째 곡에까지 넘어가 봤는데요. 첫 번째 곡의 50번째, 두 번째 곡의 마오리족, 세 번째 곡의 부곡, 네 번째 곡의 신혼여행, 다섯 번째 곡의 영화의 한 대사죠. 니가 가라 땡땡땡 까지 나갔는데, 그렇습니다. 정답은 뭐 한 두 번째, 세 번째부터 아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정답은 바로 하와이였습니다. 지난주 캐나다에 이어 이번 주는 하와이가 정답이었는데요. 하와이. 한 번이라도 다녀온 사람은 정말이지 그렇게 좋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미국의 마지막으로 편입된 50번째 주이면서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섬이에요. 처음 이 섬을 발견한 사람은 하와이 일로아라라는 어부였다고 해요. 아, 이름이 일로아라요? 일로아라에? 예, 이거 같은 느낌이네요. 그래서 첫 번째 큰 섬에는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하와이, 두 번째 큰 섬에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붙여서 마우이라고 지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혼여행지로 언제나 탑3에 랭킹되는 곳이기도 하고요. 경남 부곡면에 위치한 온천 리조트가 당시에 신혼여행지로 많이 가면서 부곡 하와이라는 별칭이 생겼다고 하죠. 아, 그래서인지 낯설지 않은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화 친구의 명대사 네가 가라 하와이, 예? 요 대사가 아주 강렬했던 영화, 아, 하와이 하면 떠오르는 그런 영화 아닐까 싶네요. 아, 오늘 정답자가 굉장히 많아서 뽑기가 참으로 어려웠다는 예, 제작진들의 얘기가 들려옵니다. 이 와중에 누가 되셨을까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뒷번호 8738 쓰시는 분. 아, 하와이입니다. 유리 세공사예요. 불가마 앞에 있으니 여름이면 더욱더욱 힘드네요. 하와이는 커녕 수영장이라도 가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셔. 아, 불가마 앞에서 이렇게 하시는군요. 아, 맞아. 유리 세공할 때 불가마가 있죠. 아, 얼마나 힘드실까요. 아, 이 더운 여름 그래도 당첨이 되시어 선물 보내드릴 테니 이걸로 살짝 시원해졌으면 좋겠네요. 뒷번호 2020 쓰시는 분, 지상낙원 하와이 아닌가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라고 보내드리고요. 뒷번호 6217 쓰시는 분, 신혼여행으로 여행을 많이 갔었죠. 정답 하와이요. 가보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뒷번호 3778 쓰시는 분도 하와이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뒷번호 5692 쓰시는 분께서는 정답 하와이 이제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힌트에서 100% 정답 확신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다섯 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끝곡으로 마리슈의 하와이로 가고 싶다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하고요. 전 4부로 돌아올게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본인은 저편에게 이로움을 주고자 한 일이 혹 잘못되어 해를 주는 수도 있나니 남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미리 조심해야 할 것이요. 그러한 경우로 해를 입은 사람은 그 본의를 생각하고 감사할지언정 그 결과에 해로운 것만 들어서 원망하지 말아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4장 법문입니다.

0: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졸음아 물러가라. 잠을 한 번에 물리칠 수 있는 곳은 어디? 신나는 노래로 어깨가 들썩이는 곳은 어디? 바로 여기 이곳 기분 좋은 12시 쇼로마 물러거라 다 같이 소리질러 좋습니다. 오늘도 잠 쫓는 강렬한 노래 준비했어요. 저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졸음도 놀라 사라지는 졸음 퇴치송. 오늘은요 S의 누비도 비비의 하늘 땅 별 땅 쎄쎄쎄 떠날 거야 띄워드립니다.

S의 투비두, BB의 하늘 땅 별 땅, SS의 떠날 거야까지 세 곡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오늘도 협찬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100% 오리쌀 징편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잔 징편떡 세트, 귀족의 품격 미인골드에서 사랑하는 분께 감동을 전하는 티골드 식용 금박 세트,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세트,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잘 마스크팩, 김해돌 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별 맞기 만박스,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L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장 건강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뮤노 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배인 유산균 한 박스, 건강 백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강 한방 생활 건강에서 목엔 모가 사탕을 드립니다. 문자 좀 살펴볼게요. 뒷번호 7816 쓰시는 분이, 요즘 외국어 회화 앱을 켜두고 하루에 10분씩 혼자 소리를 내어 따라 읽고 있습니다. 학창시절 시험을 치르기 위해 주입식으로 외우던 영어와는 다르게 표현 하나를 내 것으로 만드는 재미가 쏠쏠해요. 역시 공부는 주동적으로 해야 되나 봐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럼요. 하루에 10분이라 그래도 이게 쌓이면은 적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화이팅이에요. 7816님. 뒷번호 1274 쓰시는 분께선, 지난 주말에 새로 이사와서 아직 짐 정리도 안 된 낯선 거실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그래도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이랑 라디오 소리가 이 집을 금세 따뜻하게 채워주네요. 희원씨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이사를 지난주에 가셨으면 아직 적응하는데 진짜 시간이 조금 필요하실 테고, 짐 정리, 이삿짐 정리라는 것은 약 한 달간 하는 거 아닌가요? 거의 뭐 한 달 걸리는 것 같아요. 한 달에 걸쳐서 하신 거면 빠른 것 같고, 약 3개월, 6개월로 예,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천천히 하실게요. 이제 오래 살 집이니까요. 그쵸? 뒷번호 8049 쓰시는 분이, 딸내미가 맞벌이 부부라서 낮에 3살짜리 손주를 봐주고 있어요. 방금 아기 낮잠 재우고 겨우 소파에 기대어 라디오 볼륨을 낮게 틀었네요. 이 시간이 제 꿀맛하던 휴식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얼마나 예쁠까요? 근데 이쁨 뒤에 아, 이 힘듦은 해보지 않은 사람은 전혀 알 수가 없죠. 얼마나 고생하실지, 예, 안 봐도 비디오인데, 그런 의미에서 힘내시라는 얘기 드리고, 아, 그리고 힘드실 때는 언제나 얘기 안 하시지 말고 꼭 하셔야 돼요. 허리가 아프고 팔이 아프고 어깨가 아파오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것들은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잘 몰라요. 예, 그것도 부부들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될 것은 알아야 되고, 오래 봐줄 수 있는 거는 건강하게 보시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럼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뒷번호 3680 쓰시는 분께서, 전 신청곡 있어요, 희원님. 날도 따순디 이 노래 어떨까요? 허밍 어반 스트레오의 하와이안 커플 신청해보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또 3부에 하와이가 정답으로 나갔는데, 안 틀어드릴 수 없겠죠? 신청곡 두 곡으로 띄워드릴게요. 전호성님의 신청곡, 버스커버스커의 여수밤바다, 허밍 어반 스트레오의 하와이안 커플.

버스커버스커의 여수밤바다, 허밍어반 스트레오의 하와이안 커플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은 뒷번호 4298 쓰시는 분의 신청곡이었죠. 환불원정대의 돈터치 띄워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음 방송 캠페인 교통 질서를 지킵시다. 우리나라 자동차 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9명으로 OECD 국가 가운데 세 번째로 많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만 연간 10조 원에 이를 정도며 보험 사기로 인한 피해액도 2조 2천억 원에 이릅니다. 이러한 낮은 시민의식과 법질서 수준은 국격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서민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교통질서 지키기,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이, 우리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인명을 구하는 커다란 힘이 됩니다. 교통질서를 지킵시다. 원음방송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생사는 비하건대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것과도 같고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하는 것과도 같고 잠이 들었다 깼다 하는 것과도 같나니 그 조만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치는 같은 바로서 생사가 원래 둘이 아니요 생멸이 원래 없는지라 깨친 사람은 이를 변화로 알고 깨치지 못한 사람은 이를 생사라 하나니라. 대정경 천도품 8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오석빈 영가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며 가족으로 함께한 세월에 감사하며 새회상 새인연으로 다시 오길 기원하는 성영진, 오경화, 오문성, 장세연, 손영의 가족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조은영의 가요 세상. 반갑습니다. 내 말을 잠깐 멈추면은 열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자, 임영웅의 노래입니다.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0: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군복무와 신앙심 모두 실현. 군종장교를 통해 자아실현. 장병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우리의 일. 스스로 선택한 우리의 길.

0: 민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한 그림책에 자기 말만 하기 좋아하는 새가 나옵니다. 남의 말을 안 듣다가 결국 새장에 갇히고 마는데 그 새장 안에는 자기 말만 떠들어대는 새들이 가득해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도무지 대화가 안 되자 새는 결국 입을 닫고 가만히 다른 새들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소음 사이로 새장이 열리는 결정적인 비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가끔 내 주장만 옳다고 외치는 그 마음의 새장에 갇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하루는 잠깐 내 말은 멈추고 상대방 얘기에 귀를 기울여 보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화입니다. 카우보이.

안녕들 하십니까? 나 거시기 이장이요. 다들 주말 다들 거시기 역에 보내셨겠지요? 오늘은 주차장이 참말로 거시기 역에 좁은 어느 아파트 얘긴데요. 그 공간이 좁다 보니까 주차 문제가 참말로 거시기 역이 않겠어요? 특히 내리다가 문에 찍히는 거시기 사고가 많았다는 거지. 거기에다가 유독 예민해가지고 늘 기둥 쪽에 차를 바짝 대는 양반들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아침에 출근하려고 보니까 옆자리에 집집안한 대형차가 아슬아슬하게 서 있더랍니다. 속으로는 거시기 하면서 보니까 운전석 유리창에 메모지가 딱 붙어 있는 건디 그게 뭐냐면은 이 옆차 주민님 제 차가 온체 커가지고 저는 저수성 문으로 나왔어요. 주차선이 조금 비틀어 보여도 내릴 공간 넓혀드리려고 그런 거니까 양해를 부탁하겠어요 라고 말입니다. 무엇이냐면 참말로 거시기 역에 그 조수석으로 넘어가서 내렸을 모습을 상상하니까 절로 웃음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오늘 거시기 장은 이런 걸 느꼈어요. 조수석으로 기어 나오는 수고를 마다하는 이웃이 있는 한 주차장은 거시기 역에 평화롭지 않겠냐 이 말이지. 자, 지지고 먹고 살자. 박진도, 민지, 장일이 예쁘게 서방님.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짧게 짧게 가요 맛보기. 자, 가요 맛보기 한번 맛보실래요? 정성은 그녀의 날씨. 자, 의왕의 이수함 씨가요, 오늘 날씨가 무더워요. 남대문시장 장보러 가는 버스 안에서 조은혜 가요대상 듣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도 잘 보냈습니까? 네, 어서오세요. 경남 창원의 변재인 씨도 들어오셨어요. 어서오세요.

0: 기압의 영향으로
1: 그녀의 날씨였습니다. 네, 부산의 신복순 씨 오늘도 반갑습니다. 한 주도 좋은 영예 가요세상 잘 부탁드립니다. 예, 보내신 선물도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행복한 방송 들으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전국 팬클럽에 만나게 될 소중한 시간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나디의 마음을 담아보신다고요. 네, 끝자리 3784님, 네, 어서오세요. 김혜정씨, 안녕하세요. 한주의 시작 올해 오후 좋은 일과 세상과의 신난 오후 시작합니다. 부산의 김창석씨도 휴일 잘 보내고 왔어요. 네, 어서오세요.

흔들어 백장미 흔들어였습니다. 자, 울산의 최경숙 씨, 계절에 상관없이 비는 꽃은 웃음꽃이 됩니다. 오늘도 미소와 복으로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부산 멋쟁이님, 부산 하창 가운데 무더운 날씨라고요. 이준호 씨, 나의 벗 조은영의 가요 세상 어서 오세요. 그리고 울산의 최경숙 씨가 들어오셨고, 인천의 허미아 씨도 주말에 친정 나들이 잘 다녀왔어요. 만난 것도 사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요술도 하고 왔어요. 다녀오니까 선물이 도착했더군요. 너무너무 기분 좋아요. 어서오세요. 하태웅 익산나이트.

송영아 씨, 주말 잘 쉬셨나요? 또 한 주가 시작됐네요. 사랑합니다 하셨고요. 경기도 광명의 나호준 씨, 상반기가 내리면 마무리됩니다. 좋습니다 하셨습니다. 자, 일하는 신랑이 임하며 옷이 땀으로 다 젖어있는 모습이 오늘따라 더 멋져 보입니다. 세상에서 나만이 부를 수 있는 말, 그 말은 바로 여보예요. 신랑에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조금 쉬었으면 좋겠어요. 김중철 씨, 네, 들어오셨고요. 대구 이영국 씨, 대구 날씨가 귀식이 흡니다. 그래도 2시부터 4시까지 가장 마음 편안한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종로 63 김강도 씨도 아주 좋아합니다. 오랜만에 출첵합니다. 건설 현장에는 무척 더워요. 등에서 땀이 줄줄 흐릅니다. 좋은 일 가셔서 아주 좋아.

박나머니 양이라의 노래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채경씨가 사연을 주셨는데요. 하얀 예쁜 천으로 하늘을 가리는 어닝아래의 파라솔의 예쁜 나무 탁자에 아이스티 한 잔, 또 아래로 연못이 햇살에 비추어서 아름다운 빛을 반사하고 저 멀리 북한산의 풍경에 반하고 또 집에 가는 길에 잿빛 하늘이 되면서 소낙비가 내려서 우리는 철도 대교를 지붕 삼아서 또 바윗돌은 벤치 삼아서 살짝 길에 앉아 한쪽에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추는 풍경을 보면서 소낙비와 흙과 나무가 빚어내는 향기에 취하고 또 빗소리의 마음엔 촉촉한 감성을 소낙비가 그치면서 북한산 등성의 예쁜 꽃구름이 북한산 큰 모자가 되고 드넓은 하늘에 몽실몽실 손구름이 명작으로 잠시 잠깐씩 스쳐 흐르는 참 아름다운 삼색의 자연의 변화를 느끼는 특별 휴일이었습니다. 한 주의 시작과 끝이 함께하는 6월의 마지막 월요일 귀한 말씀으로 마음은 부자 신나고 즐거운 음악으로 힐링하는 행복한 방송 최고의 시간 네. 파이팅입니다. 좋은 예가에서 한 주도 잘 부탁합니다 하셨는데 자 신청곡 서른도에 다 함께 차차차 전해드립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전무 출신 권장 부인들의 침묵 수양 단체로 정토회를 조직하라 하시며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터전이 발라야 만물이 올바른 화육을 얻고 내조와 권장이 튼튼하여야 교단의 일꾼들이 사심 없는 봉공을 하게 되나니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땅이 그 기운을 바르게 하면 지상의 만물이 다 바른 생성을 얻을 것이요 아내가 그 권장을 바르게 하고 어머니가 그 감화를 바르게 하면 그 남편 그 자녀가 바른 활동과 바른 성장을 얻을 것이니 이것이 곧 교단을 바르고 세계를 바르는 바탕이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경륜편 29장 법문입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혹시 그거 아십니까? 고양이는 아무리 비싼 집이나 놀이공간을 꾸며줘도 같이 온 택배 박스 안에 들어가서 만족하곤 한답니다. 좁고 사방이 막힌 상자가 고양이한테는 스트레스를 완벽하게 차단해주는 가장 안전한 요새라고 합니다. 근데 말이죠. 저는 그 고양이가 좀 부러워요. 언제든 들어가면 편안해지는 공간이 있다는 것 말이죠.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잠깐 숨 고르는 작은 상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시간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은 신청해 주세요. 샵 8970, 짧은 문장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오늘은 재미난 추억의 퀴즈, 노래 듣고 퀴즈도 푸는 시간 마련됩니다. 3부에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은성의 곰배령, 김상배입니다. 몇 미터 앞에다 두고.

가사로 만든 이야기 나예원의 가슴은 알죠. 이별은 끝났다고 말하면 끝나는 줄 알았다. 마음을 접으면 잊을 수 있을 줄 알았고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추억으로 남을 줄 알았다. 하지만 머리로는 끝났다고 인정해도 가슴은 끝내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다. 돌이켜보면 사랑은 시작부터 끝이 더 어렵다. 함께했던 시간은 한순간이 아니었기에 서로의 웃음과 눈물, 작은 약속 하나까지 모두 가슴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사랑은 참 이상하다. 상처를 준 사람인데도 보고 싶고 눈물을 흘리게 한 사람인데도 행복하기를 바라게 된다. 미워하려고 애써도 미움보다 그리움이 먼저 찾아오고 지우려 할수록 더 선명하게 떠오른다. 아마도 진심으로 사랑했던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모양이다. 그래서 가슴은 머리보다 오래 기억한다. 입으로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가슴은 아직도 그 이름을 부르고 있다. 떠난 사람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함께했던 시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 시간은 내 삶의 한 페이지가 되어 오래도록 남아있을 것이다. 오늘도 나는 예수 괜찮은 척 살아간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 혹시라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다림이 아니라 언젠가는 이 아픔마저 따뜻한 추억으로 품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마음속으로 되뇌어 본다.

네, 참여하신 분에게 드리는 상품 있습니다. 오늘 상품은 이제 3부에 많이 탈 수 있겠죠. 네. 자, 고유가 시대에 도움 되시라고 교도님이 주신 주유 상품권,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온강 한방 생활건강에서 모견모과 사탕, 예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더 미르 라이프에서 비누 또는 치약,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RC에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김경호 박사가 만든 프리미엄 닌젤 마스크 팩 드립니다. 자, 신청곡 김훈의 보낼 수밖에.

자, 신정수의 타인 주신 분, 네, 전해드립니다. 정감 넘치는 구수한 목소리 항상 잘 듣고 있어요. 그리고 신청하지는 않아도 늘 좋은 노래들 선곡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6월도 끝자락, 이젠 7월엔 좀 더 후덥지근한 날로 이어지겠죠. 듣고 싶은 노래에 있어서 신청하신다고. 최별혜 씨가 신청해 주셨는데 전해드리면서 3부로 함께 가실까요?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WBS 원음 방송 캠페인 마음을 나눕시다. 물질을 나누면 반이 되지만 마음을 나누면 배가 됩니다. 마음에 품은 작은 불씨 하나가 둘이 되고 셋이 되면 세상은 따뜻하게 빛납니다. 이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주는 것,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죠. 마음을 나누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굳은 얼굴을 활짝 펴고 상대방에게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우리네 사는 세상을 아름답고 넉넉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마음을 나누는 일, 지금 실천해보세요.

0: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 인생의 가치가 그 마음이 바르고 바르지 못한 데에 달려 있으며 가정과 사회, 국가 또한 그 지도자들의 마음 여하로 흥망과 성쇠가 좌우되나니 교단의 지도자들은 반드시 정심에 입각하여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자신들도 신망을 잃지 않을 것이요 대중이 미로에 방황함이 없이 참다운 수행과 공덕을 쌓아서 이 회상이 무궁하게 발전하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독편 56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어,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3: 02-731-7343.
4: 어?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5: 라디오로 흘러나온
2: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5: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6: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번입니다.
7: 자, 3부 시작곡은요, 샘물처럼, 임수정의 노래였습니다. 예전에 샘물에서 이게 이제 그 물 뿌리기도 하고, 네, 기억나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 에, 오늘 추억으로 여행 한번 갈 노래는 가요로 떠나는 추억 여행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면 이제 생각나실 건데요. 월요일 이 시간은 추억을 소환해보는 힐링의 시간입니다. 이번 주 추억여행은 조금 오래된 시절로 그때의 노래로 떠나보겠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시면은 옛날 우리가 자주 활용했던 장소가 나옵니다. 잘 들어보시고 노래 들으시면서 어린 시절 마을 풍경도 함께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노래 출발합니다.

뜨겁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객관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의 추억 퀴즈 드립니다. 예전 시골 마을에서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면서 물을 길어 올리던 것은 어디일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1번 물레방앗간. 물레방앗간에서 역사가 많이 이루어졌나요? 2번 우물가. 3번 창고. 4번 정자. 예, 정자에 앉아서 시원하게 부채질 붙여가면서 쉬던 곳이죠. 창고에는 물건을 쌓아두기 위해서, 예, 그냥 숨어 있어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었나요? 네, 아무튼 뭐 여러 장소가 나왔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주시고요. 정답도 좋지만 정답에 얽힌 추억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정답 발표와 함께 여러분 추억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잘 생각해 주시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주의 현동순 씨가 자전거 타고 한 바퀴 돌고 왔어요. 함께합니다 하셨고, 혜성사랑님 엠마님께서 고향집 텃밭에 노각오이 4개를 심었는데요. 주인이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며 가꿔야 하는 건데 지들 혼자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열흘 만에 가보니까 팔뚝만한 오이들이 주렁주렁 달려있으니 반갑고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 있죠. 여름 내 친구들과 나누어 먹을 생각을 하니 미소가 절로납니다. 그렇군요. 네, 장영민 씨는 배달 중이시라고. 선지아 씨는 답을 보내주셨고, 전북 부안에서 민호 씨는 제가 살고 있는 고택에는 지금도 우물도 있고 김지통 다람매어 열무김치 담아먹고 우물가에 앵두나무가 있습니다. 그 항아리 묻은 재래시 화장실도 있고 다락방도 있는 추억이 남아있는 고택이 정겹고 좋아요 라고 주셨습니다. 설렘 가득한 6월 전국 편정모로 만나게 될 소중한 시간 기다리신다고. 조사모 조녕을 사랑하는 모임에 7월 4일날 있다고 또 보내주셨고요. 네. 자, 그러면 신청곡 김연자의 밤열차 주신 분 기다리고 계시죠. 네, 밤열차. 최영아 씨가 뭐 많은 곡들 주셨는데, 그리고 조영남의 모란동백 또 주신 분 계십니다. 두 곡 듣고 정답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우물가였습니다. 2번 우물가. 네, 많은 분들이 정답을 주셨는데 여기까지만 받겠습니다. 네, 정답은 바로 2번 우물가였습니다. 우물은 물을 길어 올리는 것이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사람의 정을 길어 올리는 것이기도 했고요. 우물에서 수박 담가 먹던 얘기, 물동이 이고 다니시던 얘기, 김치통을 물에다 넣어서 시원하게 해서 김치 냉장고 역할을 해주었던 우물가. 우물가에서 놀던 어린 시절 얘기, 시골집 추억까지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답만 주시는 게 아니고 추억의 얘기를 적어주시는 거. 이거 다 기억하시고 다 보내주셨습니다.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는 요즘과 달리 예전에는 동네 한가운데 우물이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물동이를 들고 모여드는 어머니들, 또 물을 기르면서 안부를 묻고 이야기를 나누던 이웃들, 그리고 우물가에서 장난치던 아이들까지. 우물은 단순히 물을 얻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던 마을의 사랑방이었습니다. 전북 남원에서는 시암이라고 했어요. 시암. 물을 떠올리는 거를 두룸박으로 불리기도 했죠. 라고 주셨어요. 네, 일단 신청곡 김용만의 효녀 심청 듣고요. 잠시 후에 정답 4부에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세계를 놀라게 할 북극 항로. 그 중심에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위원장 성현우였습니다.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성현우입니다. 북극 항로의 핵심지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북극 항로를 품고 세계로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로 뭉칩시다.
2: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용맹 있는 사람이 강적 만나기 쉽고 재주 있는 사람이 일 그르치기 쉽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8장 법문입니다.

0: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자, 많은 분들이 정답을 주셨는데요. 일단 소개를 해드리고 오늘 또 세 분 네. 당첨됐습니다. 선발하기 참 어려워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주시기 때문에. 고릴라님께서 2번 우물 나오릴 적에 물지게 진다고 생동사슬. 그러셨군요. 네, 정답 우물가. 제가 어릴 적 4살인가 그때쯤 시골 집안에 우물이 있었는데 거기에 집에 있는 신발 전부 던졌다고 엄마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때가 그래도 그립습니다. 아, 얼마나 부모님들 속상했을까요? 에, 근데 저놈 나이가 뭐 그런 거니까 어쩔 수 없죠. 에, 지금 많이 좀 벌어서 갖다 드렸나요? 인천의 허미아 씨가 2번 우물가. 오늘도 너무 재미나요. 옛날에 저희 집 마당에 우물이 큰 게 있었어요. 엄마가 두레박으로 물을 퍼올리던 게 생각이 납니다. 라고 하셨고요. 부산의 1277님께서 우물가죠. 옛날에는 소문도 여기서 다 났어요. 누구 집 딸은 누구 집 아들이랑 연애한다고 하더라. 소문이 나는 장소이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여성분들이 이제 그 뭐 빨래를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예, 서로 이제 뭐 심심하니까 얘기하게 되죠. 그게 이제 소문이 나게 되는. 자, 해병 341기 이건우 씨. 네, 2번이에요. 우물가. 우리 집 앞에 우물이 있었어요. 동네 분들이 좋은 물이라고 많이 마셨죠. 그래서 장수의 비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장수 마을이 되었어요. 한여름 아무도 없는 밤에 샤워도 했어요. 네, 그러셨군요. 자, 그리고 또 김혜성 씨가요. 정답 2번 우물가입니다. 어릴 적에 어머님들의 한부리를 하시던 우물가에서 빨래방망이 잘하시던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한부리를 했군요. 자식들 말 안 듣고 그 뭔가 그럴 때는 뭐라 할 수도 없고 방망이질 하면서 한을 푸셨군요. 네, 김혜성 씨. 부모님께 좀 속을 많이 썩혀드렸나요? 네. 재경 씨가 어린 시절 제 할머님 댁 앞마당에 우물이 있어서 냉장고 없던 시절 20리 버스 타고 5일장에 가서 수박, 과일 등을 사다가 냉장고 대신에 우물에 담아두었던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정답 2번 우물가요. 그렇죠. 전부 냉장고는 우물이었습니다. 담가 놓으면 뭔가 시원해졌어요. 신미애 씨가 연정의 꿈이었나 신청해 주셨고요. 선지화 씨가 을지로가 고향이다 보니까 전 시골 생활을 잘 몰라요. 시골 경험이 없다 보니까 노래 듣고 그냥 우물가라고 보냈어요. 그래요. 상을 안 받으면 되지. 선물 안 받으면 되잖아요. 네. 우물가 지난 금요일에 퇴직하고 집에서 휴식하면서 라디오를 많이 들으면서 저녁 일자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운, 과거는 흘러갔다. 그래요. 흘러갔어요. 최별의 씨가 우물 맞죠? 네, 맞아요. 여인들의 애환과 수다를 피웠던 우물가에 얽힌 전설은 왜 이렇게 많은 걸까요? 주로 저녁 계신 얘기는 나이를 불문하고 지금도 무서워요. 그게 진짜인지 뭐... 그런지는 모르고 그냥 들었던 그때 그 시절의 얘기죠. 충남 서산의 유상욱 씨가 내 인생 딩동댕 아버지의 강 주셨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우물가입니다. 어릴 적 저희 집에도 우물이 있어서 줄에 달린 바가지로 물을 길어 사용했던 추억이 떠오릅니다. 물을 기를 때마다 혹시 우물가에 빠질까 봐 조마조마했던 기억도 생생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조금 무서웠지만 그 시절의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예. 혜성사랑님, 샤브나님. 의왕의 이수함 씨가 제가 살던 어린 시절 동네 마을은 큰 우물가가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동네 어머님들이 모여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 나누면서 모였던 생각이 납니다. 우물가. 이다래님이 대구 대프리카인 듯 날씨가 찝니다. 쪄요. 저희 아버지께서 요즘 좋아하시는 노래 한 곡 신청해 볼까요? 전화까지 왔어요. 듣고 계실 겁니다. 강문경의 눈 뜨고 있는 한. 네. 눈 뜨고 있는 한이 요즘에 요 근래에 가장 많이 전해진 노래입니다. 네. 정례역상 김강도 씨가요. 전북 남원에서는 시암이라고. 시암. 네. 시암. 시암. 시암. 네. 그랬죠. 박은자 씨도 엄마가 세메다 김치가위를 넣었다고 하셨고요. 많은 현재 심청 마음에 와닿습니다. 잘 듣습니다. 주말에 친정 작은 아버님 별세 소식에 조문 다녀왔다고요. 평강공주님 대구에서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고향이 해남 땅 그 마을인데요. 옛날에 동네 우물가 세메에서 니약하에 큰 통에 물을 길러서 끌고 다녔습니다. 김용님, 오늘이 좋은 날, 오승근 있을 때 잘해, 기타 등등. 가요사세에 푹 빠졌나 봐요. 최고의 방송, 감사해요. 삼성동의 박은자예요. 노래 전해드릴게요. 김용님의 오늘이 좋은 날로 선곡해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주셨는데 안 된 분들은 좀 서운할 수 있어요. 근데 다음에 또 도전하시면 되니까요. 네. 오늘 이건우 씨, 네, 그 이건우 씨 하고요. 이건우 씨는 지금 열심히 또 근무 중이신가요? 네, 근무 중에 주셨나요? 주셨던 이건우 씨 주셨고요. 또 김혜성 씨, 네, 김혜성 씨. 우물가, 어릴 적에 어머님들의 한풀이 하시던 우물가라고 주셨던 분이고요. 정로63님, 네, 김광두씨, 네, 남원에서는 시암시암이라고 한다고 주신 분입니다. 오늘은 이 세 분에게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뭐 다른 분들은 또 수요일에 참여하시면 되죠. 수요일에 참여하시면 또 좋은 상품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청곡 두 곡 전해드립니다. 강문경의 눈 뜨고 있는 한, 송의 내 인생 딩동댕입니다.

내 인생 딩동댕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성혜 씨가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그 기억력이 너무 대단하셔서 그 예전의 추억의 얘기들을 해주시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뭐 선물을 바라는 것보다는 참여해서 함께하는 그 추억의 얘기 함께 나누는 그게 행복한 거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참여를 해주시고요. 오승근의 노래를 신청하신 분이 계시는데 일부에 신청을 해주셨었는데 오늘 신청곡 마지막 곡으로 선곡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승근의 인생이란 꿈이라오라는 노래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네.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지금도 이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시는데 처음에 신청하고 이제 기다리시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퀴즈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힘든 월요일이지만 조은영의 가요사장 들을 생각에 늘 행복하답니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파이팅 하세요. 응원합니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김광두 씨는 주소가 안 왔어요. 주소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자 문자 참여 샵 8970입니다. 짧은 문장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오늘 마무리 인사 주실 분들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승근의 인생이란 꿈이라오.

아까도 뭐 우물가에 수박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뭐 요즘에 수박은 냉장고에 넣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수박은 너무 차가운 곳에 오래 두면요 속이 멍들고 맛도 변하는 좋은 장애를 겪는다고 합니다. 맛있게 드시려면은 서늘한 좀 시원한 실온에 두었다가 먹기 직전에만 잠깐 자각해서 꺼내 드셔야 한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세요. 또 이 의견 주신 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함서울이죠. 함서울의 남몰라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하늘 사람을 보았는가? 하늘 사람이 하늘나라에 멀리 있는 것이 아니요 저 어린이들이 바로 하늘 사람이니 저들은 마음 가운데 1호의 사심이 없으므로 어머니를 통하여 철록이 나오나니라. 그러나 차차 사심이 생기면 철록도 따라서 그치게 되나니 수도인들도 사심만 없고 보면 한량 없는 철록이 따르지만은 사심이 일어나면 철록길이 따라서 막히게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35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천지은, 하늘과 자연은 우리에게 끝없이 내려주는 은혜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이 내려준 사랑으로 우리 가족의 인연을 맺어주죠. 그리고 동포은혜,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게 따뜻한 빛이 되어주는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잠시 멈춰서서 마음 쉬어가는 시간. 여기는 마음의 쉼터입니다.

0: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제가 스스로 높은 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낮아지고 항상 남을 이기기로만 주장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게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23장 법문입니다.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우리 마음에 온기를 더하는 시간 원음방송 마음의 쉼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일부에서는 우리기에 익숙한 대중가요와 원불교 말씀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음악의 제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마음의 쉼터 선곡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편안한 오후에 마음 쉬어가는 라디오 마음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거짓은 모든 죄의 뿌리가 되고 진실은 모든 복의 근원이 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20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쉿! 나만 알고 싶은 우리 동네 작은 가게들 하나쯤 있다면 그 가게 마음껏 이용하고 응원해주세요. 동네 가게를 이용할수록 우리 경제가 살아나니까요. 세상 가장 쉬운 응원. 같이 가요. 작은 가게로. 부산방송광고발전협의회.
4: 내가 똑똑하게 선택하고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준 고마운 중소기업. 무한한 잠재력. 우리 부산을 움직이는 작지만 큰 힘. 중요한 기업, 소중한 기업. 저는 중소기업으로 출근합니다. 부산방송광고발전협의회.
5: 한 제자 여쭙기를, 저는 아직 생사에 대한 의심이 해결되지 못하와 저의 사는 것이 하루살이 같은 느낌이 있사오며 이 세상이 모두 허망하게만 보이오니 어찌해야 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옛글에 대개 그 변하는 것으로 보면 천지도 한때를 그대로 있지 아니하고 그 불변하는 것으로 보면 만물과 내가 다 다함이 없다한 구절이 있나니 이 뜻을 많이 연구하여 보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14장 말씀입니다.
6: 이 말씀은 남중교당 원타원 이유정 옥순정사연가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며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마음의 쉼터.
1: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마음 쉬어가는 라디오 마음의 쉼터 2부를 시작했습니다. 2부에서는 우리 정서와 친숙한 팝송을 중심으로 다양한 장르의 해외 음악들을 원불교 말씀과 함께 보내드리는 시간 마음의 쉼터 2부 시작합니다.

0: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2: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3: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2: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3: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2: 02-2677-2677 IS 동서.
4: 군복무와 신앙심 모두 실현. 군종장교를 통해 자아실현. 장병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우리의 일. 스스로 선택한 우리의 길.

전 이창이 묻기를. 과거, 현재, 미래를 위하여 어떠한 어른이 제일 큰 발견을 하여 주셨나이까? 답하시기를 제일 큰 은혜를 발견하여 주신 어른이니라. 또 묻기를 어떠한 사이에 큰 원수가 맺어지나이까? 말씀하시기를 가장 가까운 사이에 큰 원수를 짓기 쉽나니 가까운 사이일수록 조심할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16장 법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우리 마음에 온기를 더하는 시간 원음방송 마음의 쉼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에서는 우리 귀에 익숙한 팝송과 해외음악, 생활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원불교 말씀으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음악의 제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마음의 쉼터 선곡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마음의 쉼터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도심의 힐링숲, 사당역 카페오스에서 베이커리 상품권, 삶을 바꾸는 건강루틴, K-H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장건강과 체중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뮤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배N 유산균, 100% 우리쌀 증편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잔진편떡 세트, 귀족의 품격 미인골드에서 사랑하는 분께 감동을 전하는 티골드 식용금박까지 마음의 쉼터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편안한 오후에 마음 쉬어가는 라디오 마음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비록 쓰지 못할 물건이라도 잘 보관해두면 뒷날 요긴하게 쓰일 때가 있고 아무리 쓸모없는 사람이라도 너그러이 포용하여 잘 인도하면 뒷날 귀하게 쓰일 때가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30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음 방송 캠페인 바다를 사랑합시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를 떼어놓고는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닷가에 무심코 버린 생활 쓰레기나 선박에서 방치한 폐오구들로 아름다운 바다가 날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양에 버려진 쓰레기가 인접 국가의 해안가에서 포착돼 국가적 문제가 되기도 했고, 심각한 오염이 수산자원 서식 환경을 악화시켜 경제적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바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바다를 살립니다. 많은 가능성을 제공해주는 바다. 바다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원음 방송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견성이라 하는 것은 비하건대 거부 장자가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재산으로 알지 못하고 지내다가 비로소 알게 된 것과 같고 솔성이라 하는 것은 이미 자기의 소유인 것을 알았으나 그동안 잃어버리고 지내다가 모두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 바 되었는지라 여러모로 주선하여 그 잃었던 권리를 회복함과 같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성리품 8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동근 소리, 동근 이야기. 원불교인들에게 6월은 추원 보문의 달이죠. 소태산 대종사님의 열반 기념일이 있는 달이고, 대종사님과 선진들의 인품과 공덕을 추모하고 기리는 뜻깊은 달입니다. 6월을 마무리하면서 소태산 대종사님의 제자들을 향한 당부의 말씀을 되새겨보는 건 어떨까요? 반갑습니다. 이웃 종교와 손을 잡고 종교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오경석입니다. 대종사께서 열반을 몇 달 앞두시고 대중과 개인에게 자주 부촉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법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제는 깊은 곳으로 수양을 가려고 하노니 내가 만일 없더라도 퇴굴심이 나지 않겠는가 스스로 반성하여 마음을 추어잡으라. 지금은 정이 심판기라 믿음이 엷은 사람은 시들 것이요 믿음이 굳은 사람은 좋은 결실을 보게 되리라. 나의 법은 신성 있고 공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받아가도록 전하였나니 법을 받지 못하였다고 나중에 한탄하지 말고 하루속히 이 정법을 마음대로 가져다가 그대들의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라. 네, 대종사님의 당부 말씀. 내가 만일 없더라도 퇴굴심이 나지 않겠는가 스스로 마음을 추어 잡으라. 네, 다시 마음을 추어 잡아서 새 마음으로 새 사람이 되고 새 삶을 살기로 다짐해 봐야겠습니다.

0: 네, 원불교 창작성가 왕서은이 부른 대종사님 펴신 뜻은 들으셨습니다. 6월은 대종사님께서 열반하신 달이고 그래서 원불교에서는 추원 보본의 달로 대종사님과 선진들을 추모하며 뜻깊게 보내죠. 6월을 마무리하면서 대종사님의 제자들을 향한 당부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봐야겠습니다. 자, 이 법문을 다시 한번 들려드리죠. 대종사 열반을 몇 달 앞두시고 자주 대중과 개인에게 부촉하시기를 내가 이제는 깊은 곳으로 수양을 가려고 하노니 내가 만일 없더라도 퇴굴심이 나지 않겠는가 스스로 반성하여 마음을 추어잡으라. 지금은 정이 심판기라 믿음이 열분 사람은 시들 것이요 믿음이 굳은 사람은 좋은 결실을 보게 되리라. 나의 법은 신성 있고 공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받아가도록 전하였나니 법을 받지 못하였다고 나중에 한탄하지 말고 하루속히 이 정법을 가져다가 그대들의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라. 대종사님의 이 당부 말씀을 잘 새겨서 퇴굴심이 나지 않는가 반성해보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7월을 맞이해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종교넘어 아하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최근 전 세계 개신교인들의 모임이죠. 세계교회협의회 WCC가 글리온 회의 40주년을 기념해 한반도 평화성명을 채택했습니다. 글리온 회의는 1986년 스위스 글리온에서 남과 북의 개신교인들이 분단 후 처음으로 만나 함께 예배드리고 손을 잡은 역사적인 사건이었는데요. WCC는 이번 성명을 발표하면서 전 세계 교회를 향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와 한국 개신교와의 연대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이신 박승열 목사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안녕하세요.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5: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똥떨어 똥.

0: 현미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3: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2: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의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3: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2: 02-2677-2677 IS 동서.
4: 바삭해
1: 맛있는 60개 치킨.
4: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1: 맛있는 60개 치킨.
4: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1: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4: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5: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6: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7: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성현들의 눈으로 본 세상. 오늘의 명언 일기. 한 호스피스 병동에서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 인생을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었는데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답변이 가장 많이 나왔다고 한다. 첫째,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 둘째, 일만 너무 열심히 하며 산 것. 셋째,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산 것. 넷째, 옛 친구들과 연락이 끊긴 것. 다섯째, 변화를 두려워해 즐겁게 살지 못한 것.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린 하루하루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네, 벌써 한 해의 절반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은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한 여러 종교의 좋은 말씀들을 모아봤습니다. 먼저 불교 경전 법구경에는 후회 없는 삶을 위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해서 하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은 하지 말라.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 반드시 번민이 따른다.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하라. 그러면 가는 곳마다 후회가 없을 것이다. 유대교 경전 탈무드에는 후회를 하더라도 진정한 반성을 통해 또 다른 후회를 되풀이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입이 가벼운 사람은 그 입을 쉽게 놀리고 그 뒤에 고독과 초조함을 느낀다. 후회는 그 사람이 장차 그 후회한 것을 삼가려는 결심을 할 때에만 진실하다. 그리스도교 경전 성경 고린도전서에는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하지 말고 항상 새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음은 원불교 경전입니다. 정산종사 법어 무본편에는 언제나 자신의 마음을 돌보고 바르게 돌려서 살아간다면 인생에 후회가 없을 것이라는 정산종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여러 사람이 한 도량에서 같이 생활하여도 사람들의 마음 뽑히는 형상이 각각 다르나니 생각과 소원이 이 공부 이 사업에만 오롯이 집중된 사람도 있고 혹 다른 데에 마음이 뽑히나 스스로 반조해보고 바로 본원에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다른 데에 마음이 많이 뽑히나 스승과 동지들의 말을 듣고 다시 본분을 챙기는 사람도 있고 그 뽑히는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 대중의 시비를 듣되 스스로 반성이 없고 스승과 동지들의 충고를 듣지 않고 이를 그르치는 사람도 있나니 그대들의 마음은 어느 정도에 있는가 반조하여 영원한 세상에 큰 후회가 없도록 하라. 네,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바로 하루하루의 삶을 돌아보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것이겠죠.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계획했던 일들을 차곡차곡 성실히 해내는 우리 둥둥 가족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마음공부막으로 이시원의 우리의 아름다운 마음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둥둥 퀴즈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엔 원불교와 관련된 퀴즈를 드리고 있죠. 잘 듣고 맞춰보세요. 자, 6월 1일은 원불교 교조이신 소태산 대종사님이 열반하신 날이죠. 그래서 6월 한 달간 원불교에서는 추원 보본의 달로 대종사님을 추모하고 기리며 보내는데요. 자, 오늘의 퀴즈인 이것은 대종사님의 열반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당부한 법문들을 모아놓은 수록된 품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원불교 경전에서 소태산 대종사님의 언행록이 담긴 경전을 대종경이라고 하죠. 오늘의 퀴즈인 이것은 대종경에 수록된 한 품으로 대종사님이 열반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전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인도품, 2번 부촉품. 1번 인도품, 2번 부촉품입니다. 네, 대종사님께서 자신의 열반을 이제 아시고 얼마나 또 걱정되고 우리 제자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또 크셨을까 싶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열반하기 전에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싶은, 제자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그 말씀들을 모아놓은 그 품입니다. 네. 1번 인도품, 2번 부촉품. 아마 이번 달 많은 우리 교도님들이 이 품의 법문을 많이들 독송하고 마음에 새기고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는 50원, 긴 글이나 사진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으로 보내주세요. 정답과 함께 우리 방송을 들으시면서 느끼시는 바,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종교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 편하게 보내주세요. 불교 음악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정목 스님입니다. 구름이 대지 위에 비를 뿌리면.

0: 종교 넘어 아하. 매주 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 넘어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최근 전 세계 개신교인들의 모임이죠. 세계교회협의회 WCC가 글리온회의 40주년을 기념해 한반도 평화성명을 채택했습니다. 글리온회의는 1986년 스위스 글리온에서 남과 북의 개신교인들이 분단 후 처음으로 만나 함께 예배드리고 손을 잡은 역사적인 사건이었는데요. WCC는 이 성명을 발표하며 전 세계 교회를 향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와 한국 개신교와의 연대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경색된 한반도 정세 속에서 종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아닐 수 없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이신 박승열 목사님과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예, 반갑습니다. 자, 최근 세계교회협의회 WCC가 한반도 평화성명을 공식 채택했습니다. 자, 총무님 보시기에 이 성명이 전 세계 교회와 우리 한국인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1: 참 꽉 막혀 있는 상황인데 한 줄기 그 창문에 구멍을 내주는 기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0: 예.
1: 우리 고립되지 않고 함께 거들어 주시는 분이 있어서 너무 고맙다. 그리고 또 저 선언이 그 세계의 많은 교회 교우들에게 울림이 되고 또 북에도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갖게 됩니다.
0: 정작 우리 한반도에 살아가는 우리 한국인들은 이 남북관계에 대한 관심도 줄고 어떻게 보면 네. 이 평화나 통일에 대해서 낙담이랄까요? 이렇게 좀 기운이 네. 없어하는데 전 세계 개신교인들이 우리가 함께하겠다. 우리가 기도해 주겠다. 힘내라. 네. 희망을 가져라. 네. 이런 거 아니겠어요?
1: 네, 그렇죠. 예. 감동이었습니다.
0: 그렇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때마침 이 성명이 그 40년 전 스위스 글리온에서 남북 개신교인들이 만난 지 이제 40년 만에 나온 그런 성명이라서 더 의미가 있는데요. 그 40년 전 스위스 글리온에서 이 남북 개신교인들이 처음 만난 그 순간에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예, 당시 네. 그 남북 개신교인들이 만나서 분위기는 어땠고 그때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눴는지 좀 궁금합니다.
1: 그러니까 저도 직접 참여한 게 아니라서 우리 선배님들에게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40년 만에, 그러니까 1986년이면 1945년, 46년 이제 한참 이제 남북이 갈리기 시작해가지고 40년 만에 예. 만났던 그 시점. 그리고 북한 사람 남한 사람 만나면 이제 간첩으로 이렇게 몰려가는 참 그런 아픈 시절에 만난다는 것 자체가 한편으로는 설렘이었고
0: 예.
1: 한편으로는 두려움이었다. 그리고 정말 기독교인 맞을까에 대한 이런 그런 질문들도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0: 예.
1: 그런데 함께 만나서 예배드리고 특별히 이제 개신교, 그러니까 뭐 기독교는 성찬식이라고 있습니다.
0: 네.
1: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우리가 서로 한 자매요 형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 그때가 가장 감동적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0: 예. 예.
1: 그래서 아 같은 동족이구나, 같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서로 대화가 통하는구나. 이걸 확인했을 때 그 감동은 뭐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0: 예. 아 정말 40년 만에 북한의 개신교인들을 만났을 때 정말 기독교인이 맞을까? 뭔가 왠지 모를 긴장감과 어색함 네. 이런 것이 있었다가 네. 대화를 하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풀리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예.
0: 아마 그래서 아마 이 글리온 회의에서 남북 개신교인들이 사흘간의 대화 끝에 또 역사적인 합의안을 또 도출해냈다고 들었어요.
1: 네, 그날 이제 대화하고 다음 모임을 이제 갖기로 하고요. 그래서 그 계속 86년, 87년, 88년 계속 세 차례 이제 대화를 해서 88년 11월 달에 그 글리온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글리온 선언문은 어떻게 보면 남북교회가 최초로 합의한 공동의 문서 있었다고 하는 역사적 의미에 매우 뜻깊은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그날 뭐 대표적인 어떤 합의문 내용이 좀
1: 네.
0: 뭐였어요?
1: 먼저 남북교회가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자.
0: 예.
1: 그리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자. 그리고 이제 평화공존을 바탕으로 통일을 준비하자. 그리고 통일은 모든 민족 구성원이 민주적으로 참여하는 원칙을 세우자. 분단 고정화를 우리는 배제한다. 그리고 양쪽으로 갈라진 민족 당사자 간의 신뢰성을 구축하자. 그 외세와 핵무기를 반대한다.
0: 네.
1: 남북 간의 각종 교류는 포괄적으로 추진하자. 세계교회는 조선기독교연맹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그 협력을 위해서 계속 노력한다. 그리고 이제 계속 그 매년 8.15 직전 주일을 공동기도주일로 이렇게 정해서 남북교회 또 세계교회가 늘 함께 기도하자라고 정했던 게
0: 예.
1: 저를 보면 매우 뜻깊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0: 예. 이 남북의 분단 상황에서 남북의 개신교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그 모범 답안이 여기 합의 안에 다 담겨 있는 거군요. 네.
1: 네, 그렇습니다.
0: 자, 그리고 그 이후에도 남북 개신교인들은 뭐 3.1절이라든지 또8.15 광복절 등등 이렇게 공동 기도문을 발표도 하고 종종 만남을 계속해서 이어왔죠.
1: 네, 금강산에서도 공동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3.1절 100주년 때도, 그리고 광복절, 부활절, 뭐 성탄절, 이렇게 서로 함께 그 공동 기도를 드리자라고 해서 공동 기도문을 서로 초안을 먼저 그 번갈아 가면서 초안을 마련해서 서로 합의해서 공동 기도문을 작성해서 두 교회가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근데 안타깝게도 2020년도부터 그러니까 이제 그 뭐죠? 싱가포르 또 하노이 그리고 끝나고 나서부터 이제 그 관계가 점점 차단되기 시작해가지고요. 지금 공동 기도문을 우리가 초안을 보내는 것도 좀 거부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네.
1: 그런데 그래도 고마운 건 WCC와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은 그 아직은 이제 그두 축은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고요.
0: 아, 예.
1: 그런데 이제 우리와 이제 관계를 맺는 건 아무래도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그런지
0: 네.
1: 매우 좀 조심스럽고 우리도 그분들에게 누가 되지 않았으면 차원에서 매우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야말로 남북 관계가 소통 창구가 꽉 막힌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WCC가 발표한 한반도 평화 성명을 보면 이 최근 남북의 적대적인 상황을 깊이 우려하면서 평화적 공존을 위한 새로운 길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1: 지금까지 우리가 전제가 되어 있는 게 서로 분단되어 있지만 우리는 같은 민족이고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한 관계다. 이게 공식적인 거잖아요.
0: 예.
1: 그래서 유엔에도 두 국가가 가입되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한 관계라고 하는 게 이제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그 북쪽에서 그 적대적 두 국가라고 그래서 특수한 관계 자체를 아예 이제 부정하고 나와 있기 때문에
0: 네.
1: 이제 더불어시도 이제 그런 점에서 분단이 고착화되지 않을까에 대한 염려를 좀 갖고 있었던 겁니다.
0: 네.
1: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적 공존을 위한 새로운 길을 이제 찾아보자라고 이제 제안했는데, 그래도 역시 새로운 길을 찾자고 하지만 결국 전통적인 방식으로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또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서로 상호 체제를 인정하고, 그 과거의 통일운동 그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역시 뭐 특수한 관계로 설정은 했지만 그 전제가 서로의 체제에 대해서 인정하고 상호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인정했던 게 기반 이위에 서 있었 거잖아요.
0: 네.
1: 단지 이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연구 분단은 아니다라고 하는 선언이었는데 이번에 나오는 적대적 도국가에서 특수한 그 그러니까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면 결국 서로 대화하고 존중하는 길을 찾아보는 것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대화를 직접 만들어 나가는 것 말고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0: 네.
1: 그래서 새로운 길이라기보다 가장 고전적 길로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를 적대적 두 국가로 이렇게 바라보는 상황에서 우리가 너무 한민족이고 평화를 외치는 것도 또 네. 북한에서는 또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우리가 네. 그래 알았다. 이제 북한의 입장을 존중할 테니까 대화라도 하자. 이렇게 좀 그 네. 존중을 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네. 해나가는. 예. 어쨌든 예, 예. 네, 우리는 과거부터 또 그런 입장이었으니까요. 예.
1: 네. 그래서 그 마음이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먼저 남북 정치인들이나 지도자들만 아니라 정말 우리 시민들 모두가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또 무시하지 않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좀 더 커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자, 이번 그 우리 WCC의 이 평화 성명을 통해서 이 평화를 위한 우리 종교의 본질적인 사명을 또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교 하면 또 사랑과 평화의 종교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목사님께서는 NCCK의 총무로 계시는데요. 한국 개신교가 진정한 평화의 도구로 거듭나기 위해서 어떤 변화와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1: 먼저 이 질문에 매우 저희 도전적이었습니다. 가슴 아팠고요. 진정한 평화의 도구가 되어 있는가? 한국 개신교는. 진정한 평화의 도구인가 참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좀 한편으로는 이런 현실 우리가 진정한 평화의 도구로 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좀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와 또 그 기독교를 믿지 않는 다른 이제 그 비신앙 이제 시민들에게 한편으로는 기독교가 모범이 돼야 되는데 모범이 되지 못한 채 때로는 지탄을 받기도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안타깝다라고 하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0: 네.
1: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생각과 삶의 기준은 성서거든요.
0: 네.
1: 성서를 우리는 기준이라고 세우고 있는데 그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가 그 이웃은 내가 선택하고 있는가 골라가지고 이 이웃은 내가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하고 이 이웃은 사랑할 만하지 않으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취사 선택하는 그런 데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네. 진정한 평화의 도구로 거듭나고 있지 못하다 생각합니다.
0: 네.
1: 그래서 저는 개신교 우리 교우들도 그렇고 저희 성직자들도 정말 성서의 말씀에 다시 돌아가서 정말 나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늘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저도 역시 그 질문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타인을 존중하고 타인의 생각도 그리고 또 타인의 행동도 그리고 뭔가 서로 같은 점을 찾아보려고 하는 기반이 형성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0: 네.
1: 그래서 평화라고 하는 건 거창한 선언보다 바로 이웃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 그 이웃을 정말 계속 외연을 확대해 나가다 보면 온 인류도 온 세상도 우리가 이웃으로 받아들여서 서로 존중할 때 정말 거기에 전쟁이 그치고 미움과 다툼이 그치는 평화의 세상이 열릴 것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0: 네.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든 종교인들이 다 좀 반성을 하는 그런 또 시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사랑과 평화를
1: 반성이
0: 예, 네. 그러니까 사랑과 평화를 가르친다고 하는 종교가 이 남북분단 76년이 되는 동안 뭘 했냐고 했을 때 정말 그 남북의 평화를 위해서 이만큼 노력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종교인들이 참 부족한 것 같고 일상에서의 어떤 사랑과 자비는 실천하지만 북한을 향한 큰 사랑과 자비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던 그런 지난 시간이지 않았나. 우리 모든 네. 종교인들이 반성을 해보면서요. 그럼에도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이 진실된 마음은 우리 모든 종교인들이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든 종교인들의 마음과 평화 그리고 시민들의 마음을 또 모아내는 것이 앞으로 또 중요하지 않을까요?
1: 네. 저는 저 스스로 한 종교인이기도 하고 또한 함께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민주시민으로서 저의 본분이 뭘까. 특별히 제가 한 종교의 이제 대표로서 활동하면서 이제 저 스스로 돌아보게 되는 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공동선을 위해서, 즉 평화를 위해서, 이웃사랑을 위해서 내가 더 먼저 생각하고 내가 더 먼저 깊게 생각하고 내가 더 넓게 생각해서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보자. 그래서 아마 다른 종교는 다르다 할지라도 뭔가 종교의 영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0: 네.
1: 갖고 있는 게 아마 더 먼저 더 깊게 더 넓게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0: 네. 아마 7대 종교 또 대표자분들이 종종 모이시잖아요.
1: 네. 네.
0: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모아주시고 그런 이야기를 더 우리 대중들 향해서 많이 해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이 가장 희망을 품기 좋은 시간이라는 그런 명언을 또 되새겨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WCC의 한반도 평화 성명 발표로 우리 모두가 평화의 희망을 다시금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1: 네. 시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킨 건 서로에 대한 연대와 희망의 힘이었습니다. 지난 12.3 내전 이후에 정말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변화에 대해서 꿈꿨던 그게 우리 역사를 변화시키고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 인권을 지켰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거리에서 만났던 시민들이 종교를 묻지 않았고 그의 성별을 묻지 않았고 그의 귀천을 묻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서로 하나다, 우리는 서로 같다라고 하는 이 연대의식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에게 또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우리 서로 사랑하고 살아갑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이신 박승열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개신교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달팽입니다. 말없이 사랑하여라.

0: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이진영 목사입니다. 지금 숲을 거닐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숲에서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숲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또 그 숲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참된 삶의 모습입니다.
1: 원불교 환경연대 김선명 교무입니다. 일체의 만물은 우리에게 직접 죄와 복을 주는 권능을 가진 부처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일체 만물을 부처님으로 모시고 감사, 보은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2: 천주교 창조보전연대 양희석 신부입니다. 프란시스코 교종께서는 참이 받으소서라는 회칙에서 생태계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한 사람의 의인으로 충분하다고 하십니다. 노아처럼 행동하는 시민들이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 이웃 종교와 함께하는 자연환경 캠페인. 지금 여러분께서는 종교협력 프로그램 둥근소리 둥근이야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종교?
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 종교와 관련된 용어나 상식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해드리는 종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엔 원불교와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 답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의 질문은 부촉품에 대해 알려주세요 입니다. 네, 오늘은 소태산 대종사님의 열반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당부한 법문들을 모아놓은 품서인 부촉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의 언행록이 담긴 원불교의 경전은 대종경이라고 하는데요. 부촉품은 대종경의 마지막 품으로 총 19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종사님은 열반을 앞두고 교서발간의 소중함을 밝히고 법맥 전수에 대한 내용을 전하셨습니다. 또한 열반을 앞둔 시기는 일제의 종교 탄압이 극에 달했던 시기로 교법 전수의 간절함이 요청되던 때였는데요. 따라서 부촉품은 대종사님이 자신의 열반을 암시하고 제자들을 바르게 인도하고자 경책하는 횟수가 찾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먼 곳으로 수양을 가려 한다며 자신이 없더라도 퇴굴심이 나지 않도록 제자들로 하여금 마음을 추어잡고 정법을 가져다 쓰라고 부촉합니다. 또한 대종사님은 후계자인 정산종사에게 모든 일에 의견을 세워 대중을 거느려 보라고도 말합니다. 대종사님은 1943년 1월 새 교리도를 발표한 후 교법의 진수가 이 교리도에 담겨 있음을 밝히는데요. 유언 법문으로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고 범부가 깨쳐 부처가 되므로 후진의 선도자가 될 것이며 사람만 믿지 말고 법을 믿으라고 부촉합니다. 네, 오늘은 원불교 경전 대종경 부촉품 14장에 수록된 법문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네, 이 법문을 들어보면요, 우리 대종사님의 제자들을 향한 사랑과 또 걱정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1943년 개미년 5월 16일 예회에서 대종사 대중에게 설법하시기를, 내가 방금 이 대각전으로 오는데 여러 아이들이 길가에서 놀다가 나를 보더니 한 아이가 눈짓을 하며 일제히 일어나서 경례를 하는 것이 퍽 질서가 있어 보이더라. 이것이 곧 그 아이들이 차차 철이 생겨나는 증거라. 사람이 아주 어렸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부모 형제의 내역과 촌수도 잘 모르고 그에 대한 도리는 더욱 모르고 지내다가 차차 철이 나면서 그 내역과 촌수와 도리를 알게 되는 것 같이 공부인들이 미안 때에는 불보살되고 범부 중생되는 내역이나 자기와 천지 만물의 관계나 각자 자신 거래의 길도 모르고 지내다가 차차 공부가 익어가면서 그 모든 내역과 관계와 도리를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도를 알아가는 것이 마치 철없는 아이가 차차 어른 되어가는 것과 같다고 하리라. 이와 같이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고 범부가 깨쳐 부처가 되며 제자가 배워 스승이 되는 것이니 그대들도 어서 참다운 실력을 얻어 그대들 후진들의 스승이 되며 재생의세의 큰 사업에 각기 큰 선도자들이 되라. 네, 오늘은 원불교 경전 대종경에 수록된 소태산 대종사님의 열반을 앞두고 하신 법문을 모아놓은 부촉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이 법문을 보면 참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어린 아이를 둔 부모들은 이 아이가 어디 나가서 어떤 또 잘못을 할지, 어떤 실수를 할지, 또 어떤 또 나쁜 일을 당할지 걱정이 돼서 이 어린 아이를 어떻게 그 물가에 내놓겠습니까? 우리 대종사님도 참 우리 제자들, 우리 수많은 중생들을 보면서 죄 짓지 않을까, 어디 가서 남에게 피해를 주고 또 재앙을 받고 그러지 않을까 걱정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점차 철이 들어서 부모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이웃 어른들에 대한 도리를 알아가는 것처럼 철이 들어서 그것은 곧 세상의 은혜를 조금씩 알아가면서 은혜를 알고 그에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라. 인생을 그렇게 바르게 살아가라. 진리에 부합하는 삶을 어서 살아가길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담으신 법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1706 쓰시는 분 정답 부족품 맞춰주셨고요. 선정희님도 박승렬 목사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목사님도 우리는 하나라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단지 우리는 종교가 다르지만 하나인 거야라는 것을 또 느끼게 해주셔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개신교에서 남북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말씀을 들으니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남북이 대화라도 하고 살면 참 좋을 텐데요. 그것도 못하다 보니 참 안타깝습니다 하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남북이 어서 전 세계 개신교인들의 기도 위력과 그리고 우리 모든 종교인들의 평화를 향한 그 마음들이 모여서 대화의 물꼬라도 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끝으로 원불교 창작성가입니다. 성화가 부른 결실과 결복을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은혜와 사랑과 자비 가득하세요. 고맙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내가 똑똑하게 선택하고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준 고마운 중소기업. 무한한 잠재력. 우리 부산을 움직이는 작지만 큰 힘. 중요한 기업, 소중한 기업. 저는 중소기업으로 출근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원은 방송 캠페인 가족 간의 대화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사랑은 화분에 심어진 화초와도 같습니다. 작은 화분에 화초를 기르듯 우리 가족들에게도 정성을 다해 사랑을 가꾼다면 행복한 가정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가깝고 허물이 없다 해서 함부로 하거나 또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어느새 가족들 간의 대화도 없어집니다. 가족 간의 대화가 많은 가정일수록 사회생활과 아이들의 학교생활도 좋아지는 사랑법. 가족 간의 대화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정신과 육신 물질로 해시를 많이 하는 사람은 장차 복을 많이 받을 사람이요 어떠한 경계를 당하든지 분수에 편안한 사람이 제일 편안한 사람이며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을 얻는 사람이 제일 부귀한 사람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20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자력 양성, 지자본이,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를 실천하시고 가르쳐 주신 수산 이철원 대호법, 만타원 김명환 원정사께 감사드리며 장손녀 박혜연 교무, 장손자 이세경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아름다운 인생. 오늘도 날씨는 더웠고요. 또 바쁜 일이 많은 그런 월요일이었습니다. 자칫 우리의 기분이나 컨디션마저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이럴 때 필요한 건 가벼운 유머 또 웃음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서요, 이참에 그냥 넌센스 퀴즈도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드려볼까 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추운 바다는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썰렁해입니다. 썰렁해. 들으면 썰렁하고 허탈할지라도 우리의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에는 이런 아재 개그가요 아주 특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훈입니다. 네, 살살이 서용춘의 노래 첫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오복바람.

0: 남주라시집가서남주이래서인생이좋아자가만가만가만자
1: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모델조정석입니다금융으로힘이되는이웃 MG 새마을금고와함께방방곡곡따뜻하게으쌰으쌰마을마다행복하게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다함께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2: 한국전쟁당시우리를먼저도운에티오피아6천여명의군인들은자신들의월급을모아부모잃은아이들을위해호화원이라는고아원도세워주었습니다그러나지금에티오피아는위기에처해있습니다끊이지않는내전과기후재난으로대부분의의료시설은파괴되었고의약품도부족해간단히치료할수있는질병으로사망에이르는상황입니다바로지금이우리가에티오피아의진빚을갚을때입니다지금전화해주세요후원문의080-982-0119국제구조위원회
3: 하루틴모델손흥민입니다매일먹는비타민많이먹는것보다얼마나잘흡수되는지가중요합니다그래서하루틴은리포좀제형기술로흡수율을높였어요이제비타민흡수율로까다롭게고르세요대한민국비타민캡틴하루틴
4: 제조리바이오판매우리 ENL 하루틴건강기능식품광고

0: 민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저녁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문을 활짝 열고 또 쓴 웃음이 픽 나오는 피식 웃음이 나오는 썰렁한 아재 개그로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추운 바다는 뭘까요? 썰렁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대구 북구의 윤형주님이 그러면요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뭘까요? 바로 문제를 주셨어요. 아, 열바다라고. 아 그러네요. 진짜 열바다. 아, 참 썰렁하지만 그것도 재밌습니다. 부평의 말구노스님은 아재 그 저도 하나 드릴게요. 여름에 그늘에 있으면 행복한 이유는 뭘까요? 이거 되게 재밌어요. 뭘까요 여러분? 해피해서라고 합니다. 해피해서. 아 재밌어요. 이런 아재 개그가 뭐 단순히 나이든 아재들 하는 말장난이나 언어 유희에를 그치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는 우리 건강에도 무척이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대요. 아 그렇군요. 복잡한 유머보다는 이해하기 쉬운 아재 개그가 웃음을 더 쉽게 유도하잖아요. 또 이런 과정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우리 뇌가요 활발하게 작동하면서 정보 처리에도 이게 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요. 무엇보다도 웃음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으니까 더 좋고 이게 바로 행복 아니겠습니까? 여름에 그늘에 있으면 행복한 이유는 해피해서. 들꽃님도 네, 들꽃님도 아재 개그 하나 주셨는데요. 그러면 항상 추운 나라는 뭘까요? 요건 잘 모르겠습니다. 요거 조금 이따가 한번 네, 정답을 한번 기다려보고 여러분들도 한번 항상 추운 나라 한번 답도 보내주십시오. 오늘도 아름다운 인생을 찾아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누고 또 예, 주말과 휴일 또 못 봤으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할 얘기도 많고 듣고 싶은 노래도 많습니다. 두 시간은 여러분들이 채워주시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지금부터 저와 함께 행복한 두 시간의 데이트 한번 꾸며보도록 하지요. 김상범의 노래 한 곡도 이어집니다. 잔칫날.

오늘은 무슨 일이? 오늘 하루 우리 주변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둘러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먼저 서울 지역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두 달여 만에 1900원대로 내려왔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요, 오늘 오전 9시 기준 서울 지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어제에 비해 29.2원 떨어진 리터당 1995.97원이었고요. 경유 가격도 리터당 28.9원이 하락한 1981.2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평균 경유와 휘발유 가격이 1900원대로 진입한 건 지난 4월에 2000원대로 올라선 이후 두 달여 만입니다. 전국 평균 휘발유와 경유 판매 가격도 그제부터 모두 리터당 1900원대로 내려왔는데요. 국내 기름값 하락은 최근 국제 유가 하락과 함께 정부가 석유 제품 최고 가격을 인하한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지난 27일 0시부터 7차 석유 최고 가격을 적용하면서 휘발유는 리터당 1784원으로 그리고 경유는 1773원으로 인하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숙박을 포함한 어르신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 야간 보호기관을 기존 388곳에서 471곳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야간 보호기관 내 단기보호는 가족이 잠시 어르신을 돌보지 못하게 된 경우 기존에 이용하던 주야간 보호기관에서 낮 돌봄에 이어 숙박까지 연속해서 이용하는 서비스고요. 기존에 해당 기관을 이용하지 않던 수급자도 일시적으로 기관에 입소해 숙박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장기 요양 1등급에서 5등급까지의 수급자로 한 달에 9일 이내로 단기 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요. 치매 환자 등 인지지원 등급 수급자의 경우엔 가족 휴가제를 통해서 연 12일 내로 단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번 한 주 날씨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더위의 기세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오늘 서울과 경기 그리고 세종과 충청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저녁 사이 대기 상공에 찬 공기가 지나면서 중서부와 호남을 중심으로는 벼락과 돌풍, 우박을 동반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2도, 전주 20도, 부산은 19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 33도, 광주와 대구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처럼 당분간 30도를 웃도는 낮더위는 계속되겠고요. 7월이 시작되는 모레 수요일에 제주를 시작으로 또 주말에는 충청과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박연숙의 한번 왔던 길, 그리고 이어졌습니다. 김하정의 당신을 알고부터 함께 들으셨습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반갑고 행복한 그런 기분으로도 찾아주시고 이야기 주셔서 너무 즐겁고 좋습니다. 앞서 우리 들꽃님께서 늘 추운 나라는 어딜까요? 문제 주셨잖아요. 삼성동 박은자님이 정답 추운 나라 남극 이렇게 주셨는데 정답은 땡입니다. 아닙니다. 대구 북구 윤영주님이 맞추셨어요. 시리아요 이렇게. 시리아 맞네요. 시리아. 그리고 저 부산 우리 제일 어린 우리 애청자 박시우군. 아저씨 저도 아재 개그 하나 할게요. 야 이거는 세대를 불문하고요.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돈은 뭐게요? 이렇게 문제 주셨는데 아직 정답은 안 주셨습니다. 궁금합니다. 우리 시우군. 이따가 한 2부쯤에 정답 뭐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돈이 뭘까요? 우리 동네에서 구경옥님은 아름다운 인생 오늘도 웃는 시간 같이 만들어봐요. 아직이고 너무 재밌다고 하시면서 주말 선곡 중에 같은 곡 다른 가사 있었잖아요. 김해일의 돌아와요 충무항에 처음 들어봤는데 너무 좋았다고 하시면서 외갓집이 있었던 곳으로 먼지 나는 자갈길 시골 신장로를 버스 타고 갔던 옛 추억이 떠오르고 새롭습니다. 이렇게 구경옥님이 네, 노래와 함께 또 떠오르는 추억의 이야기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옛가요 들으면 그냥 노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살아온 인생의 한 부분이 같이 이렇게 떠오르고 도드라지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런 좋은 노래와 여러분들 추억의 이야기들을 같이 즐기는 시간. 오늘도 월요일, 이제 오늘 한 주간 동안 또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최영아님의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오기택입니다. 가버린 영화.

아,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상쾌한 마음으로 시작하세요.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성북동의 배용준님도 자리해 주셨고요. 우리 박시우 군이 문제 냈죠.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돈은 무엇일까요? 삼성동 박은자님은 엽전 열단냥이죠. 뭐 할아버지는 엽전을 좋아해요. 들꽃님은 노잣돈, 용돈, 세뱃돈. 아, 정답은 우리 노점상 시인 신규식님이 맞추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돈은 할머니요.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이거 정답을 보고. 아 진짜 재치 있습니다. 재치 있어. 우리 시우군이 답 주셨네요. 네, 정답은 할머니예요. 저는 주말에 유람선 타고 왔다고. 어우 재밌는 구경했군요. 시우군 잘했어요. 재미난 예. 정답 문제 주셔서 고맙습니다. 변산의 민호님께서요 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1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퇴근했어요. 마을 어르신들이 하우스 일을 도와주고 계시기에 다방에 시원한 냉커피를 주문했죠. 잠시 후에 배달원이 오토바이를 타고 왔는데 아 글쎄 할아버지들 냉커피 팥빙수에는 관심 없고 배달원 종업원에게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요즘 시골도 살기 참 편한 세상이 됐네요. 식당에 전화 한 통 하면 일꾼들 식사도 배달해주고 시골 생활 정겹고 행복합니다. 네, 배달의 민족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배달해드립니다. 나훈아의 흰구름 가는 길 자 전해드리면서 1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모든 의식에서 심고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단독으로 심고하는 경우에는 대개 묵상으로 심고를 올리는 것이요. 대중적 의식에는 대중의 심고 내용을 통일하기 위하여 설명 기도를 올리게 되는 것인바. 의식에서 예문에 의하여 심고하는 방법은 주례자나 대중의 대표한 사람이 예문을 설명 기도로 하면 대중은 일제히 그 기도에 정신을 집중하고 있다가 끝나면 마음으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하고 마치는 것이며 각 예문은 표준으로 한 예를 보인 것인 즉 혹 예외로 심고할 일이 있을 때에는 경우에 따라 가감하여 쓸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예도편 15

0: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봄이다.
2: 금강원이다.
1: 여름이다.
2: 송도라 푸른 바다.
1: 동양의 관문이다.
2: 부산 항구다.
1: 오륙도 바다 멀리 무역선 온다.
2: 꽃다발 받쳐들고 부두로 가자.
1: 부산은 젊은이의 오아시스다. 브라보 부산. 부산은 제일이다. 오아시스다.

아름다운 인생 2부가 시작됐습니다. 항도 부산, 부산 행진곡을 방운하가 불렀습니다. 성북동 배용주님이 청해 주셨고요. 그 6.25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는 또 임시 수도로 대한민국을 또 심장이 되어줬고요. 지금도 정말 그 부산에 내려가면 뭔가 역동적이고 푸른 바다와 함께 뭔가 그 저 대양으로 뭔가 떠나야 될 것 같은 그런 사나이의 가슴을 이렇게 흔들어주는 그런 매력이 있는 곳 부산입니다. 부산을 노래한 그런 멋진 노래들이 많은데 오늘은 방운하의 부산 행진곡 전해드리면서 아름다운 인생 2부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 또 애청자분들 중에서 또 부산분들도 또 많이 계세요. 일단 아름다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들과 선물 소개해드리고요. 부산에 계신 분들이 주신 사연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소개부터 할게요. 청정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고창의 마을 어르신들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고창 100년 영농조합에서 무카페인 무탄인 연잎향차 선물세트, 프리미엄 인사땡 골드한박스, 논산시 선정 착한 명품가게 강경 이화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생활건강에서 모겐 모과사탕을, 그리고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세트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고를 그 왼손에 들고 이렇게 저 원고를 읽고 있는데 어젯밤에 모기 녀석이 제 손바닥을 물어가지고요. 오른손으로 긁으면서 원고를 봤습니다. 예전에 모기장도 많이 치고 그랬는데, 모기장 치고 왜 그 뭐죠? 살충제 입으로 불어가지고 파리 모기 박멸하는 그런 병 속에 들어있는 살충제도 있고 그랬어요. 요즘은 뭐 이렇게 압력으로 뽑아내지만 옛날에 입으로 불어가지고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어렸을 때 잠자기 전에 모기장 치고 아버지께서 그 저 모기약 좀 뿌려라 그러면 그거 막 구석구석에 뿌렸던 생각 나거든요. 딱 요즘 여름 요맘때죠. 아까 부산 애청자 여러분들 사연 좀 소개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부산 개인택시 금치영 기사님께서 큰일 나셨대요. 이거 큰일 나 병을 고쳐달라고 저한테 큰일이 났어요. 똑같은 아임 방송인데 주말엔 신바람이 안 나고 월요일에 진행자님 목소리만 들으면 귀가 쫑긋 신바람이 납니다. 이거 병 아닌가요? 병 좀 고쳐주세요. 나쁜 병은 아닌 것 같고요. 월요일날도 집중해서 평일날 생방할 때도 자주 찾아주시면 병은 그렇게 나빠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또 주말을 너무 등한시하시면 안 돼요. 주말에도 라디오 방송은 나가고 있으니까 녹음 방송이지만 주말에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채원 기사님의 따뜻한 사랑의 말씀. 그리고 부산 은하수님께서 오늘은 웃으면서 시작합니다. 설거지하면서 막 웃으니까요. 남편이 같이 좀 웃어 하길래 안 가르쳐주지 했습니다. 저희가 아재 개그 해서 여러분들이 좀 빵 터지셨다는 얘기를 많이 주시는데 남편분이 아주 정이 많으시더라고요. 보니까 두 분 그렇게 지내시면서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깨가 쏟아집니다. 두 분 부산 은하수님의 사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남도 진주에서 구아바님께서도 찾아주셨습니다. 한정무의 꿈에 본 내 고향 청해 주시면서 아름다운 인생 반가워요 인사 주셨고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윤혜성님께서 최종자의 노래를 청해 주셨네요. 고향 산천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6월의 마지막 주, 7월의 시작인 한 주가 시작됐네요. 더위들 조심하시고요. 다들 힘차게 화이팅. 달봉이 할비님 고맙습니다. 전주에서 현동수님, 한낮에는 덥더니 석양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요. 그러니까요. 저녁에는 좀 쌀쌀하다니까요. 또 멀리 엘살바도르에서 우리 강태용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원음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감사 인사를 보낸다고 하시면서 아울러 좋은 방송 함께 소통하고 교감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가 신청곡 한 곡 올려볼까 하는데요. 이 곡은 소중한 우리 들꽃 아우님께 띄워보냅니다. 오늘 신청곡은 소리새의 그대 그리고 나예요. 주셨는데 제가요. 강태형님 듣고 계시죠? 이 노래는 수요일날 통기타 라이브 때 제가 통기타 라이브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시고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대 그리고나 여러분들도 좋아하시죠? 이 노래. 이번에는요. 우리 신규식 시인님께서 주신 사연입니다. 7월 하순쯤 두 번째 시집 출간될 예정이에요. 제가 좀 바빠서 7월 한 달만 원고를 좀 쉬고 8월에는 더 재미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예, 주셨어요. 아유 그럼요. 바쁘신데 그리고 시집 출간되면 꼭 출간되면 소식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 안 오시는 건 아니죠, 신규식님? 네, 요 뮤지션 성장기만 조금 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신규식님의 사연입니다. 1980년대에는 연주자들이 일본으로 많이 진출을 할 때였죠. 특히 연주자 겸 가수 백승태 씨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미성인 그가 전자울겐 연주를 하면서 부른 엔카 테이프는 제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테이프가 늘어나서 못 들을 때까지 듣고 또 들었습니다. 80년대 초에 기타리스트로 일본에 갈 기회가 생겼었는데 그때는 나이가 어려서 용기가 없었고요. 또 80년대 후반쯤 오르가니스트로 갈 기회가 또 생겼지만 연로하신 부모님을 두고 4대 독자인 제가 혈혈단신 멀리 외국으로 떠난다는 걸 식구들이 모두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급기야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보수도 우리나라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았고요. 음악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저는 또 놓치고 말았습니다.

세월도 참 빠르군요. 벌써 올해도 반년이 지나갔습니다. 다가오는 후반기에는 많이 더울 거니까 오는 방송 애청자님들과 제작진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산 감전동에서 신재문님 감사합니다. 챙겨주셔서 그 신청곡으로 방운하의 마음의 자유천지를 청해 주셨는데 방운하의 노래가 조금 전에 나갔어요. 부산 행진곡 아직 3, 4분 남아있으니까 빨리 다른 곡으로 한번 더 재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구시 남구 박세준 우리 님도 대구 날씨는 너무 시원하고 멋집니다. 인사 주셨고요. 또 윤영주님께서 제가 아까 부산 은하수님 깨가 쏟아진다고 그랬잖아요. 아 진행자가 깨가 쏟아지는 집이라고 하시니까 아내가 그 집 신혼집인가 봐 이럽니다. 네. 이제 제가 2부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3부에서 노래 가사 속에 숨은 글자를 찾아보는 예가의 퀴즈. 오늘도 퀴즈 문제는 여러분들이 진짜 좋아하시는 그런 명곡을 골랐으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대구에 살고 계시는 김동식님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2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귀향한 친구 집에서 타양에 살고 있는 고향 친구들이 모두 모였어요. 백숙도 먹고 또 저녁 먹으면서 어릴 적 이야기로 밤을 세워서 놀다 왔습니다. 우폰읍에서 있었던 어린 시절의 이야기, 옛 이야기가 왜 이렇게 즐거운지 역시 사람은요. 태어난 고향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덥네요. 수고하십시오. 청해 주신 노래는 김상진의 새마을 내 고향입니다. 이렇게 청해 주셨어요.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그러면 2부 마무리하고 네, 저희는 3부에 예가의 퀴즈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 예가의 퀴즈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예가요 노래 가사를 들려드립니다. 네, 노래를 들려드리는 게 아니라 가사를 들려드리고 그 가사의 내용에 땡땡땡 하는 부분에 뭐를 맞춰야 되는지를 알아맞추시는 거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부 마무리할게요. 김상진이 부릅니다. 새마을 내 고향.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내가 똑똑하게 선택하고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준 고마운 중소기업. 무한한 잠재력. 우리 부산을 움직이는 작지만 큰 힘. 중요한 기업, 소중한 기업. 저는 중소기업으로 출근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지역 경제가 힘차게 출발합니다. 기업들이 고객을 향해 더 빨리 가려면 방송광고라는 X를 밟으세요. 경제도 기업도 더 힘차게 달려가니까요. 방송광고의 작은 힘, 경제의 큰 힘입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나의 법을 붓으로 쓰고 입으로 말하여 후세에 전하는 것도 중한 일이나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하여 만고 후세에 이 법통의 길이 끊기지 않게 하는 것은 더욱 중한 일이니 그러하면 그 공덕을 무엇으로도 가히 헤아리지 못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부처품 18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병원 투어를 하고 나니까 하루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네요. 진행자님, 제작진님, 아인 친구들도 모두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아인 방송이 최고의 친구이고요. 사랑합니다. 문주란의 물망초 신청합니다. 대구 북구의 주순이님의 사인과 신청곡이에요. 건강이 최고라고 그러는데 이 몸이 이제 세월이 오래 지나고 그러면 여기저기 최고의 컨디션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하셔야지 됩니다. 여러분들 귀찮다, 번거롭다 생각하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꼭 하루 정해서 가벼운 운동들 좀 하시고 식사 같은 것들도 끼니 잘 챙기시고 운동 잘 하시고 또 좋은 노래와 이야기가 있는 아름다운 인생 꼭꼭 챙겨 드시고요. 비타민이다 생각하시고요. 아름다운 인생 3부가 시작됐습니다. 너무 좋다고 주순이님 노래 들으시면서 근데 감사합니다 왠지 마음이 씁쓸합니다 하시는데 그런 마음 먹으면 안 된다니까요. 예. 즐겁다, 행복하다, 기분 좋다 이렇게 좋은 것들만 생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가요 퀴즈가 또 여러분 즐겁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예가요 퀴즈 함께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시각은 8시 5분 16초 지나가고 있네요.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옛가요 퀴즈. 옛가요의 노래 가사 속에 숨은 글자를 맞추는 퀴즈 코너 옛가요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노래 가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제가 제목 없이 가사만 들려드릴 겁니다. 가사 가운데 땡땡 하는 부분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는지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함께 풀어볼 노래 가사는 바로 이 곡입니다. 가사 나갑니다. 가련다 떠나련다 어린 아들 손을 잡고 땡땡 심고 수수 심는 두메산골 내 고향에 못 살아도 나는 좋아 외로워도 나는 좋아 눈물 어린 보따리에 황혼빛이 젖어드네. 이 가사 속 땡땡은 과연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메밀, 2번 마늘, 3번 감자, 4번 양파. 아, 뭐 가사만 들어도 이 노래 하실 정도로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노래죠. 오늘 문제의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하지만 가사만 들었을 때는 이게 좀 아리송할 수가 있어요. 정답이 뭐지? 그래서 한 번 더 가사를 제가 힘차게 한 번 더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정답을 골라보십시오. 가사 나갑니다. 가련다 떠나련다 어린아들 손을 잡고 땡땡 심고 수수 심는 두메산골 내 고향에 못 살아도 나는 좋아 외로워도 나는 좋아 눈물 어린 보따리에 황혼빛이 젖어드네. 1번 메밀, 2번 마늘, 3번 감자, 4번 양파. 자, 정답을 기다리겠습니다. 노래 두 곡 들으시면서 보내주십시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오늘 옛가요 퀴즈 정답 보내주십시오.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3부에는 예가요 퀴즈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들으신 노래 사연과 곡목 소개하고 문제 한 번 더 드릴게요. 앞서 들으신 노래 울며 헤진 부산항 남인수였고요. 이어진 노래는 동백꽃 일기 손인호였습니다. 두 가수가 정말 한이 절절히 맺혀있는 정말 그런 목소리가 아닌가. 남인수와 손인호. 야, 진짜 누구 우열을 가릴 수가 없을 정도로 멋진 감성의 노래를 부르시는 분이죠. 울며 헤진 부산항은요, 전주의 이연숙님이 사연과 함께 남겨주신 곡이었습니다. 오늘 화분에 심어놓은 가지나무에서 처음으로 가지 세 개를 땄어요. 아름다운 옛가요를 들으며 저녁 반찬을 만들고 있죠. 저도 점점 이 방송에 푹 빠져가는 것 같습니다. 밖에 나갔다가도 방송 시간만에 되면 빨리 들어오려고 젠걸음을 하곤 한답니다. 예전에 제 남편이 좋아했던 노래 신청곡으로 부탁합니다. 저녁 먹으면서 함께 들을게요. 남인수의 울며 헤진 부산항. 맛있는 가지 반찬과 함께 식사 중이시겠네요.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어진 노래 손인호의 동백꽃 일기는요, 대구의 남세준님이 청해 주신 노래였습니다. 노래가 오늘 문제가 너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명곡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가사 한번 더 들려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고 또 뒤늦게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근데 호박은 복이 없습니다. 1번 메밀, 2번 마늘, 3번 감자, 4번 양파. 정답 아시는 분들 노래 들으시면서 참여해 주십시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8 9 7 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예가요 퀴즈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노선 버스 운행 시작하시면서 신청곡 보냅니다 해주셨어요. 윤영관님이 청해주신 조미미의 진부령 아가씨 그리고 들꽃님 배호의 비오는 남산 청해 주셨고요. 집 베란다에 화분에 파프리카를 심었는데 파프리카 열렸다고 사진 주셨어요. 씨를 뿌렸어요. 와, 잘 키우셨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과 옛가요 퀴즈로 지금 3부를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골로 이사 왔어요. 옛날 라디오가 오래 사용해서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며칠 전에 새로 샀습니다. 지금은 잘 나오고 있네요. 아침부터 온종일 듣고 계신다고 대구 803에 계신 뒷번호 7093 쓰시는 청취자님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자, 할머니라서 오늘 처음 보냅니다. 자주 보낼게요. 1791 쓰시는 청취자님도 새싹 문자와 함께 와주셨습니다. 네, 오늘 옛가요 퀴즈 같이 해주셨습니다. 박재형의 유정천리가 문제곡이었고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3부를 마무리하고요. 당첨자 정답은 네, 4부에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형입니다. 유정천리.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세계를 놀라게 할 북극 항로. 그 중심에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위원장 성현우였습니다.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성현우입니다. 북극 항로의 핵심지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북극 항로를 품고 세계로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로 뭉칩시다.
2: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본교의 설립 동기는 과학의 문명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물질 문명을 선용하기 위하여 그 구하는 정신과 사용하는 정신을 바로 세우자는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경의편 2장 법문입니다.

0: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1: 02-731-7433.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3: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4: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최무령의 꿈 잃은 사나이. 어떤 사나이가 꿈을 잃었을까요? 사나이가 사람이 꿈을 잃어버리면 인생 그러면은 네, 뭐 즐거울 일이 없는데요. 그죠? 서울 천호동에서 김경철님이 청해 주셨어요.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살면 자기 자신이 늘 행복함에 젖어 있다는 걸 알게 된답니다. 아, 이런 말과 더불어서 청해 주신 노래였어요. 김경철님 좋은 글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인생 4부가 시작됐고요. 3부에서 정말 열띠게 즐겁게 재미있게 행복하게 찾아주신 여러분들 정답과 함께 또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들으신 대로 감자 심고 수수 심는 그죠? 두메산걸 내 고향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정답은 감자였습니다. 지금이 또 감자철이래잖아요. 하지감자가 그렇게 포슬포슬하고 맛있다고 온갖 영양소도 많이 들어있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정답은 감자였습니다. 잠시 후에 당첨자 두 분 선정할 건데요. 발표하기 전에 여러분들 보내주신 문자 몇 개만 좀 소개하고 그리고 당첨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 방현재님은요. 이 노래에 사연이 있으시대요. 유정철리의 고등학교 때 단짝 친구가 이 노래를 나이에 안 맞게 그렇게 잘 불렀어요. 아마 저도 이 친구 영향을 받아서 여태껏 옛가요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친구 따라 강남 가셨군요. 네. 그리고 부산의 주용준님은 제가요 어릴 적에 콩쿨대회 때 배워서 부르고 다녔던 곡입니다. 부산의 주용준 드림 정답은 감자죠 이렇게 해주셨고 또 우리 서울 개인택시 김정일 기사님은 이 노래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또 부산 동네에서 구경옥님은 오늘 새싹 문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앞으로 사이좋게 잘 지내자는 말씀도 주셨고요. 상도동 애청자 조남주님은 엄마표 감자 호박 수제비를 해먹자고 했더니 아유 더운데 나가서 한 그릇 사먹고 오라는 우리 부인 일러바칠 엄마가 안 계시니 더 서럽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지금 일르셨잖아요. 저한테 같이 나가서 사 드시고 오세요. 더운데 집에서 그 불 앞에서 감자 수제비 손이 얼마나 많이 갑니까? 그죠? 반죽 치대야지요. 다 일일이 손으로 칼국수도 아니고 손으로 다 떼야 되잖아요. 예. 조남주님은 도와주지도 않으실 건데 나가서 맛있는 거 한번 다 드시고 오세요. 아내분이 좋아하시는 걸로 아셨죠? 또 서산의 유상옥님도 사연 주셨는데요. 저는 감자를 많이 좋아합니다. 제 어머니께서는 가끔 저녁에 맛있는 감자볶음을 만들어주셨죠.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신 감자볶음은 정말 정말 맛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머님의 솜씨와 그리움을 담아주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정임진 농부님은요 감자 캐갖고 오셨대요. 둘 데가 없어갖고 걱정이라고 주위분들이 좋아하시겠네요. 왜냐 나눠주실 거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정답 감자 맞춰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운의 주인공 두구두구두구두구 뒷번호 1793 쓰십니다. 1793 맞나요?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1792 네, 1792 쓰시는 오늘 새싹 문자로 찾아주신 청취자님 반갑고요. 또 한 분은요. 안양에 살고 계신 진윤철님 축하드립니다. 안양에 살고 계신 진윤철님 그리고 뒷번호 1792 쓰시는 청취자님 두 분 축하드리고요. 당첨되신 두 분께서는 지금 바로 성함하고 주소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하고는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은하수님이 청해주신 남미랑의 사랑아 다시 한번 그리고 대구 노옥년님이 청해주신 노래 이어집니다. 이순애입니다. 무역선 아가씨.

무적산 아가씨 대구 노옥년님께서 청해 주셨던 노래까지 이어서 들었습니다. 앞서서는 남미랑의 사랑아 다시 한번이었고요. 부산 동래에서 구경옥님이 감자에는요 비타민C가 듬뿍 들어있어요. 핵감자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감자가 비타민이 또 많고 온갖 영양소가 많이 있다고. 옛날에는 구황작물이라고 그래서 보릿고개 때 감자 많이 먹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뭐 요즘은 이제 보릿고개라는 건 정말 전설 속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로 들을 수밖에. 너무 먹을 게 풍족하잖아요. 즐길 것도 많고요. 부산 기장군의 정관신도시 선행심님께서 오셨는데요. 생후 4개월 된 외손녀를 만나고 왔습니다. 휴직하면서 손녀를 키우느라고 애쓰는 딸이 많이 야유여가지고 마음이 아파요. 예가요 들으면서 마음을 달래고 있다고 하시면서 사진도 주셨어요. 손주 이렇게 안고 우유 먹이는 그 선행심님의 사진. 네, 예쁩니다. 아유, 아기는 정말 예뻐요. 정말. 그렇게 보내주셨고요. 아무래도 이제 부모 마음에 진짜 아기 같던 딸아이가 커서 어느새 엄마가 됐으니 얼마나 세월이 많이 변해도 항상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느껴지실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대구 서화정님께서도 어느덧 6월의 마지막 월요일이 됐어요. 본격적으로 더위도 시작되고요. 장마도 또 시작되겠죠. 무더위에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 6월도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따뜻한 인사를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래 좀 들을까요? 우리 부산의 박찬희님이 청해 주신 김훈의 그리운 내 고향, 그리고 금채원 기사님이 이 노래를 들으셨는데 우리 아름다운 인생에서 너무 마음에 들었다고 꼭 한 번 더 듣고 싶다고 청해 주셨어요. 잔일입니다. 방랑의 휘파람 이어집니다.

추억의 옛가요 듣고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또 약속된 두 시간이 다 흘러가 버렸네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한 주의 시작도 아름다운 인생에 머물러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또 반가운 인사로 만나요. 우리 매어동 가로수님이 청취자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지 못했던 숨어있는 좋은 노래들도 몇 곡 저희들한테 추천해 주셨어요. 저희가 음원을 잘 찾아가지고 기회가 될 때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어동 가로수님 고맙습니다.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되겠네요. 전주 개인택시 박현선 기사님이 청해 주신 이미자의 박달재 사연 전해드리면서 저는 물러갑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부산 경제를 살립시다.
2: 반갑습니다. 부산경제신문사 오다겸 대표입니다. 환태평양의 관문, 부산에서 태평양으로, 유라시아로, 우리나라 무역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동남권 경제. 우리 지역의 산근을 살리고 지원하여 부산경제를 더욱 빛나는 미래로 이끌어 나가도록 합시다. 동남권, 부산경제를 살립시다. 부산은 세계 속의 미래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뛰는 희망의 시작. 부산경제신문이 함께합니다.
1: 이 캠페인은 동남권 경제 대변지 부산경제신문과 함께합니다.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잘 참기가 어렵나니 참고 또 참으면 영단이 모이고 꾸준히 하기가 어렵나니 하고 또 하면 마음에 힘이 쌓여 모든 일에 자제함을 얻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품편 46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일원의 하모니. 반갑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가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일원의 하모니 윤지호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과거에 비해 참 많은 것들이 풍족하고 살기가 편합니다. 그런데 너무 풍족하다 못해 사방에 넘쳐 흐르다 보니 아직 멀쩡하게 쓸만한 물건이나 다시 쓸 수 있는 것들, 심지어 조금만 고치면 새 것 같은 것들까지 너무 쉽게 버리곤 하죠. 비단 눈에 보이는 물건뿐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하던 일이나 나에게 찾아온 귀한 인연조차도 이젠 나한테 별 쓸모가 없다고 성급하게 결론 내리며 외면하고 버리기도 하니까요. 이렇듯 내 주관적인 생각으로 쉽게 놓아버린 것들이 결국 어떤 모습이 돼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될까요? 오늘 그 인과의 이치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론의 어머니 오늘 첫 곡으로 김희진의 아껴 쓸 줄 모르는 사람은 듣고 왔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들을 버리고 삽니다. 매일 쓰는 휴지나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때가 지난 물건을 정리하기도 하죠. 그런데 물건뿐 아니라 때로는 내가 공들여 하던 일이나 가깝게 지내던 소중한 사람과의 인연마저 너무 쉽게 등 돌려버리곤 합니다. 오늘은 대종경 요훈품 35장 법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용하는 법을 알면 천하에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아무리 값비싸고 좋은 물건이라도 그것을 제대로 다룰 줄 모른다면 결국 쓸모없는 짐이 돼버리고 맙니다. 반대로 아무리 작고 하찮아 보이는 물건이라도 다루는 방법을 제대로 안다면 언제든 요긴하게 쓰이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죠. 때로는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아주 귀한 보물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겪는 일이나 사람 사이의 인연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혹시 내가 온전히 포용하고 이용하는 법을 몰라서 이제는 아무 쓸모가 없다고 생각해서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고 놓아버린 건 아닌지 오늘 내 모습을 차분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성가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성가 105장 세계 조판 이 가운데, 성가 107장 저 허공의 밝은 달은, 성가 116장 영산대회 3000년에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참 살기 편한 세상이 되었다고들 하지만 그만큼 우리 주변에서 쉽게 버려지는 것들도 부쩍 많아졌습니다. 물자가 귀하던 예전에는 무엇이든 아끼고 고쳐서 다시 쓰곤 했는데 언제부턴가 충분히 더 쓸 수 있는 물건인데도 그저 오래되고 낡았다는 이유로 너무 쉽게 쓰레기통으로 보내곤 하죠. 하지만 우리가 미처 활용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무심히 버려지는 것들 중에는 알고 보면 다시 쓸 수 있는 유용한 자원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고소한 튀김집에서 나오는 작은 튀김 부스러기조차도요. 이걸 모아서 기름을 한 번 더 짜내면 폐식용유가 되고 그 폐식용유를 가공하면 근사한 자동차 연료로 새롭게 다시 짜낼 수 있다고 해요. 버려지던 쓰레기가 귀한 에너지가 되는 셈이죠. 아무리 풍족한 세상이라 해도 이렇듯 모든 것을 귀한 줄 모르고 마구 낭비하다 보면 언젠가는 다시 어렵고 궁핍한 세월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삶에 주어진 일이나 사람과의 인연도 이와 똑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장 하기 싫고 힘들다고 맡은 일을 쉽게 팽개치거나 지금 나한테 별 소용이 없다고 소중한 인연을 싹둑 끊어버린다면 훗날 내 삶에 어떤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까요? 창작성과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지호우의 가장 판이 큰 회상, 박재환의 큰 살림과 큰 사람, 이용환의 일원상과 생활,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용하는 법을 알면 천하에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과 생명, 소중한 인연과 내가 맡은 일에는 저마다 태어난 분명한 이유와 가치가 있을 겁니다. 비록 시간이 흘러 본래의 모습이나 쓰임새가 조금 달라졌을지라도 가치가 완전히 사라져서 아무 쓸모가 없게 되는 건 아닐 테니까요. 우리가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쓰임새를 발견하고 제대로 다룰 줄 안다면 세상 모든 것들은 언제든 우리 삶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유용한 존재로 다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 주관적인 생각으로 쉽게 버렸던 것들이 정말 쓸모없었던 게 아니라 단지 내가 온전히 포용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잘 몰랐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눈앞의 물건부터 내 곁의 사람까지 세상의 모든 인연을 귀하게 살려쓰고 바르게 다스릴 줄 아는 내공 있는 공부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론의 하모니 끝곡으로 임주연의 저희들의 소원 들려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0: 실생활에서 참 나를 찾는 공부 시간. 궁산 오광익 교무의 교리도 강의. 오늘도 좋은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1: 그러면 사위한테 이제 그 쓰라 하면서 부탁을 했는데 이 얘기예요. 문장이라는 것은 도를 꿰는 그릇이다. 이 도에 깊지 아니하고 지극함이 있는 자는 없다. 이 한문이 빠져 있거든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이거 뭐냐. 문이라는 것은 도를 꿰는 그릇이다. 도를 담는 그릇이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진리가 하늘에 있다가 성인에 있다가 경전에 있다. 경전 그 자체에 진리를 그대로 담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문장이라는 것, 글이라는 것은 도를 깨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정전이 도를 담아놓은 그릇이기 때문에 그 정전에 있는 나와 있는 한자만이라도 또 수거만이라도 이렇게 익히면 훨씬 경전을 보는 데에 의미 파악을 잘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한문을 조금은 배울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에 깊지 아니하고 지극함이 있는 데는 없다. 그러니까 도를 알지 못하고 공부를 할 수가 없다. 제가 지난 시간에 수행은 참 공부는 깨달음부터 시작해야 한다. 깨닫지 아니하고 공부를 한다는 것은 수신결에서 말하는 오염수, 오렴수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불교든 온불교든 간에 깨달음부터 시작을 해야 참된 공부를 할 수가 있다 하는 의미를 그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에 깊지 아니하면 직한 사람, 성이 되는 사람 없다고 말이죠. 현인이 되고 성인이 되는 사람이 없다. 아, 도를 모르고 어떻게 성인이 되고 현인이 되고 선비가 되고 그럽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정전의 그 글을 문장 하나하나를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우리 정전 첫머리에 보면은 이제 개교 동기거든요. 개교 동기에 그 이제 문장이 현아 과학의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물질을 사용하여 할 사람의 정신은 점점 쇠약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현아 이거 한문투거든요. 그럼 이것을 풀이란 나오면 뭐 지금 아래 이렇게 풀을 해야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어렵다 오히려 현아라는 것이 훨씬 쉽지 않느냐. 지금 여기 뭐 아래 이렇게 보다 훨씬 쉽지 않아요. 또 과학도 역시 마찬가지고 문명도 마찬가지고 발달도 마찬가지고 물질 사용 또 정신 점점 쇠약 이렇게 본다 하면은 이거 한 문장을 놓고 보더라도 한글보다는 한문화된 수고가 훨씬 많다. 이렇게 볼 때 우리들이 한문을 전문적으로 하는 건 아니로되 그래도 경전에 담겨있는 한문 정도는 알 필요가 있다. 점주이 됐든 제가 교도가 됐든 우리 교도들이라 하면 알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공자님 언행록인 논어에 양아편이 있습니다. 이제 피리리 공자를 이제 불렀어요. 피리리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그러면 국가의 모반자, 사실 배신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꺼려해요. 그런데 공자께서는 그 제도 능을 갖추신지라 아 제도에서 갈란다 했을 때에 제자들이 가면 안 된다.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자로가 이제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부처 불자가 성이라고 할 때는 피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논어에 실려 있을지언정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부를 때는 불자지만은 피리를 할 때는 필자다. 그래서 우리들이 부처님의 불자를 훨씬 더 소중하게 알지 이 필자 이것은 사실 꿈에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한문 하나하나가 표의 문자이기 때문에 그 글자를 잘 해득을 함으로써 경전 해석에도 훨씬 수월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송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송하기를 문문신불원이요. 문장마다 새 부처님의 원력이라. 지금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 지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이런 것을 총합해서 송으로 쓴 것이거든요. 문장마다 새 부처님의 원력이다. 글자 하나하나에 조태산 대종사님의 원력이 들어있다. 담겨있다. 자자대사심이라. 글자마다 대종사님의 마음이다. 대종사님은 다른 게 없어요. 어떻게 하면 중생을 지도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나원을 건설할 것이냐. 하는 그 두 가지 원력뿐이거든요. 그래서 문장이나 글자나 모두가 다 원력이요 마음이 그대로 실려있다. 회복사중지하니 지혜와 복락이 이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작복 그러거든요. 수혜 작복 복을 지었다고 말이지. 복을 지었다. 진다는 뭐예요? 사흘에 복을 한다. 그러는데 짓지 않고도 받는 복이 있고 또 지혜를 닦는다. 수행을 한다. 그런데 닦지 않고도 받아지는 즉 깨우치지는 지혜가 분명히 있다. 이제 이러한 얘기는 다음 이제 또 넘어가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혜와 복락이 이 가운데 있다고 말이죠. 짓는 복락도 있지만은 짓는 지혜도 있지만 아 이제 닦는 지혜도 있지만은 짓지 않고 닦지 않아도 무량복이 무량지혜가 갈마있는 그 자리가 분명히 있다. 막지 외훈심하라 바깥 가르침을 찾아 달리지 말라. 지금 얼마나 많은 명언들이 있고 명강의들이 있고 명문들이 있고 그럽니다. 저운동을 가는 사람이 제 힘으로 못 갈 때는 그런 배를 타거든요. 그래 배는 있다 말이야. 배는 쭉 바닷가에 항구에 배는 포진되어 있어요. 과연 그 배를 탈 만한 데 역량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심력이 있느냐. 역량과 능력과 지혜와 힘을 갖췄다 하면은 배에 필요 없이 좋은 데 갈 수가 있거든요. 그와 같이 바깥에 달려가서 찾으려고만 말해라. 안에서 찾아라, 안에서. 배만 타려고 말고 나에게 갈마있는 심력이나 해력이나 또 지혜의 힘, 또 지각의 힘 이런 것들 안에서 기르고 찾고 그래야지 바깥에 천번 만번 찾아도 소용이 없다. 아 배만 타고 좋은 데 건너가면 그게 다 됩니까? 그건 아니다 그 말이죠. 아사 사세줄 하시니 우리 부처님께서 우리 스승께서 이 세상에 나오시니 주불 법신제라 주세 부처님으로 법을 새로 지으셨다. 만드셨다. 누구나 일체생명을 제도할 법을 낸다?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중국 같은 데도 보면은 그 모든 법도가 천자에게서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래, 일반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임금이 최고는 최고입니다만 그래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세성자라야 주세의 법을 만들어내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 또 만들어도 호응하기가 어렵고 혹 당대에는 어쩌나 몰라도 주동자가 결국은 떠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지리멸렬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원리 경도자니 이런 진리가 경전과 교리도에 있어. 교리도 담겨 있어요. 그게 이런 진리와 아울러서 사은사요 삼학팔조 신앙의 방법과 수행의 방법이 경제에 담겨 있지 않느냐. 또 교리도 있지 않느냐. 신수 복회계라 신앙과 수행으로 복락과 지혜를 열어가야 한다. 신앙을 해야, 수행을 해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짓지 않고 받는 복, 닦지 않고 밝아지는 지혜, 이것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다. 가만히 앉아있고 수행하는 채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건 절대 아니다. 전신적으로 되고 그야말로 혈성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그 스승님들의 말씀이 경전에 많이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리도는 세 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령이란 걸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령이란 용, 다음에 봉황, 구, 거북이죠. 기린. 그런데 이 기린은 그냥 지금 현재 뭐 키 큰 그건 기린이 아니라 그 이상세계에서 나타나는 그런 기린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거북이를 닮았다 해서 우리 회상은 수수 누만대에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도를 볼 때 일목일시를 하자. 한눈으로 그대로 직관을 하자. 한눈으로 그대로 봐야지 한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직시를 아니하면 다시다면 사시가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직시를 하자. 직시를 한다는 것은 뭐냐? 이런 일각이라 한 진리 그것을 그대로 그 자리에서 깨닫다. 수행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깨닫는 길이 분명히 있다. 대종사님처럼 이론의 진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놓은 사람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전 자체도 없다. 가장 쉽고 누구나 다 공부해서 항마를 이루고 출가일을 이루고 열애를 이룰 수 있는 그 길을 일목요연하게 밝혀주셨기 때문에 그 이론의 진리를 한 번에 봐가지고 한 번에 바로 깨달아야 한다. 또한 이목이견 우리가 두 눈이니까 현상적으로는 두 눈을 가지고 둘로 볼 수가 있어야 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목 불생불미가 인과보응을 그대로 보자.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자. 그래서 불생불미의 이치가 어떤 것이고 또 인과보응 이치가 어떤 것인가를 보아야 한다. 네, 그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문 이득이다. 신앙과 수행문을 분명히 보자. 진공묘유의 수행문을 밝히셨고 인과보응의 신앙문을 밝히셨기 때문에 그 문을 분명히 봐가지고 이득 뭐예요? 끝에 가서는 복과 지혜를 얻어야 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닦아서 이루는 지혜나 지어서 받는 복은 일상적인 것이 지나지 않지만은 짓지 아니하고 닦지 아니해도 밝혀지는 지혜가 있고 얻어지는 복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알 때 이 교리도라야 이 정전이라야 그러한 복과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선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노예에 대해서 토를 단 유학자들은 없었습니다. 그 문장을 놓고 이건 이런 글자가 기다, 이런 글자가 옳다, 아니다 이렇게 함부로 토를 산 유학자는 없었어요. 해설을 했죠. 해설을 했을지언정 그 글자 자체를 시비거리로 만들지는 않았다.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우리들도 사문난적과 사문난적은 되지 말자. 여기서 송시열과 연관된 얘기를 좀 빌려다 씁니다만 우리 교서와 경전이죠. 경전 자체에 대해서 일자일구도 개조를 해서는 안 된다. 고쳐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의를 거쳐서 지혜를 갖춘 그런 성자가 다시 태어나서 공의를 거쳐서 혹시 바로잡을지언정 현재 상황의 경전에 대해서는 일자 일구도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된다고. 그리고 사문안정이라는 것은 교단의 회상에 대해서, 교단의 회상에 대해서 왈과 알부를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내놓으신 모든 교의나 제도 여기에서 벗어났을 때 뭐라고는 할지언정 그 길을 밟아가는 상황에 있어서는 우리가 왈과 알부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해요. 즉 그것을 지적하고 고칠 만한 능력이 없는데 이건 잘못됐으니까 고치고 저건 잘못됐으니까 빼고 또 이런 제도는 안 되니까 밟아가지 말고 이런 제도는 저 다른 종교도 있으니까 이것은 버리자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문에 이 글에 어지럽히고 해가 되는 일은 하지 말자. 그리고 또 이 도문에 원불교의 교단에 회상에 어지럽히고 해가 되는 일은 절대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일판삼기라는 얘기를 이제 제가 하고 싶습니다. 삼합일기인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 같은 의미인데 이렇게 경전에 나누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나눠보면 정전과 교리도와 대종경을 들 수 있는데 정전 속에 교리도도 들어있고 대종경도 들어있다 그 얘기입니다. 삼합일기죠. 이게 일판삼기죠. 하나를 쪼개면 이 정전 하나를 쪼개면 결국 정전도 들어있고 교리도도 들어있고 대종경도 다 들어있다. 또 교리도에도 정전이 들어있고 그리고 대종경이 다 들어있다. 또 정전도 대종경 속에도 결국은 교리도 들어있고 교리도 들어있고 정전도 들어있고 역시 대종경 합해서 세 가지가 된다. 따라서 정전을 짜게 보면 결국 교리도 대종경 정전 그렇게 해서 세 개가 된다. 교리도 대종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짜게면 셋이 되고 셋을 합하면 결국은 하나에 돌아간다 하는 얘기가 일판삼기고 삼합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전이나 교리도나 대종경은 셋인 것 같지만 하나요 하나인 것 같지만 결국은 셋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데 이제 길을 잡도록 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송하기를 주불종사회 추세부처님 대종사의 회상에 분명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주세부의 회상에 사는 것이지 어떤 조사의 종파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세불이 나오신 그 인연 따라서 우리들이 함께 나와가지고 이 공부 이 사업을 하는 것이지 어떤 조사의 법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아니다. 제연주공참이라 그래서 인연을 심어가지고 함께 참여했다. 대중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다고 합니다. 원기 백년 내에 들어있는 사람은 내가 누겁을 두고 계속해서 함께 공부했던 사람이니라. 그래서 나무를 전제할 때 곁가지가 이렇게 나오죠. 곁가지를 끌어내는 것이 전제 아닙니까? 틀을 잡고 형을 잡아서 부처의 형과 부처의 틀이 아닐 때 그 곁가지를 대중사님께 다 끌어놓으셨다. 그래서 원기 백년 내에 참여한 사람은 모두가 내가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깨우쳤던 직통 제자니라 그런 말씀을 하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인연도 추세불 인연에 이렇게 참여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법부 미중지하니 법을 펼쳐서 미혹한 중생을 건져. 우리가 결국 중생 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중생 안으로 내 중생 건지고 밖으로는 다른 생명들을 건져내자. 장건 낙원감이라 낙원의 요람을 길이 세우리라. 낙원의 요람을 만들자. 거기에서 살도록 해주자. 복과 지혜가 충만한 그러한 세상에서 살도록 해주면 우리들이 설사 공부를 안 해도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공부를 해야 살지 않으면 이제 못 살거든요. 미욕인 순결, 아름다운 녹은 끈으로 인해서 맺혀진다. 끈으로 꿰야 되죠. 꿰야. 하나 있으면 아름다운 것 같지만은, 물론 그런 것도 있죠. 그렇지만 꿰었을 때 아름다움이 훨씬 배가 간다. 상생인지브라, 서로 살아있으면 끌고 잡아 의지한다. 인연이란 그거 아닙니까? 서로 인연이 있으면 끌어당기는 것이고, 인연이 없으면 결국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인연 자체가 보은을 하기 위한 인연도 있고, 보수, 다시 말하면 원수를 갚기 위한 인연도 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인연이 은혜를 갚기 위한 인연도 있지만 보수, 즉 보은, 그러니까 은혜를 원수를 갚기 위해서 맺어지는 가까운 인연도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들이 과연 선의 인연을 맺었느냐 아니면 악연의 인연을 맺었느냐 하는 것을 잘 판단을 해야겠습니다. 도중경전의 이 교류 속에는 대정경과 정전이 다 들어있다. 아까 일파상규 얘기했죠? 다 들어있단 말이죠. 교류 속에 다 들어있다. 일판결상기라. 그래서 이것을 하나를 쫙 늘려놓으면, 짜게면 결국은 삼기, 결국은 대종경 교리도 정전으로 가는 의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궁산 오광익 교무의 교리도 강의였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쉿! 나만 알고 싶은 우리 동네의 작은 가게들. 하나쯤 있다면 그 가게 마음껏 이용하고 응원해주세요. 동네 가게를 이용할수록 우리 경제가 살아나니까요. 세상 가장 쉬운 응원. 같이 가요. 작은 가게로.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4: 지금 방송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식물들은 뿌리를 땅에 박고 삶으로 그 씨나 뿌리가 땅 속에 심어지면 시절의 인연을 따라 싹이 트고 자라나며 동물들은 하늘의 뿌리를 박고 삶으로 마음 한 번 가지고 몸 한 번 행동하고 말 한 번 한 것이라도 그 어빈이 허공 법계에 심어져서 제각기 선악의 연을 따라 지은 대로 과보가 나타나나니 어찌 사람을 속이고 하늘을 속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3장 말씀입니다.
6: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말씀과 함께 성인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출발합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극단적인 과보라도 참고 또 참고 열 번만 참아 너그럽게 용서하고 무심으로 대하면 그 업력이 자연히 녹을 것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24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여의 보주가 따로 없나니 마음에 욕심을 떼고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에 자유자재하고 보면 그것이 곧 여의 보준이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3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0: 대종사 선원 해제식에서 대종에게 말씀하시기를 무르천지에는 동남과 서북의 바람이 있고 세상에는 도덕과 법률의 바람이 있나니 도덕은 곧 동남풍이요 법률은 곧 서북풍이라 이 두 바람이 한 가지 세상을 다스리는 강령이 드는 바 서북풍은 상벌을 주지하는 법률가에서 담당하였거니와 동남풍은 교화를 주지하는 도가에서 직접 담당하였나니 그대들은 마땅히 동남풍 불리는 법을 잘 배워서 천지에 상생상화하는 도를 널리 실행해야 할 것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37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하나의 진리와 삼동윤리가 바탕이 되어 세계 평화가 이룩되기를 염원하는 남서울교당 승상 김창규 교도님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말씀과 성행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그 힘이 세다 하겠으나 자기를 이기는 것은 그 힘이 더하다 하리니 자기를 능히 이기는 사람은 천하 사람이라도 능히 이길 힘이 생기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5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반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반문에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 일을 먼저 하고 먹기를 뒤에 하는 사람은 군자요. 그 일을 뒤에 하고 먹기를 먼저 하는 사람은 소인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풍 18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현 찾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 2대 종법사이신 정산 종법사께서는 공덕을 짓는 데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남을 위하고 세상을 구원할 마음으로 널리 대중을 위해 기도하고 정성을 들인 신공덕이고, 둘째는 덕을 베풀고 보시를 행해서 실행으로 남에게 이익을 주는 행공덕이며, 셋째는 대도정법의 해명을 이어받아 정신, 육신, 물질로 도덕회상을 크게 발전시키는 법공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 공덕 가운데 법공덕이 가장 근본된 공덕이라고 밝혀주셨는데요. 부산 원음 방송에서는 법문 공양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이 법공덕을 쌓을 소중한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부산 051-241-1047번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전해주시는 법공덕이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원음 방송의 법문 공양에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0: 한 제자 어린아이에게 경박한 말을 쓰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어른을 대할 때에는 어른 섬기는 도가 있고 어린이를 대할 때에는 어린이 사랑하는 도가 있어서 그 경우를 따라 형식은 달라도 저편을 중하게 알고 위해주는 정신은 다르지 않으니 어찌 어린아이라 하여 함부로 하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0장 본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광 메디컬센터 1층 삼정약국 조수영님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재주 있는 사람은 남의 재주를 자기 재주 삼을 줄 아나니 그런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을 흥하게 하고 나라에 있으면 나라를 흥하게 하고 천하에 있으면 천하를 흥하게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3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전 이창이 묻기를 과거, 현재, 미래를 위하여 어떠한 어른이 제일 큰 발견을 하여 주셨나이까? 답하시기를 제일 큰 은혜를 발견하여 주신 어른이니라. 또 묻기를 어떠한 사이에 큰 원수가 맺어지나이까? 말씀하시기를 가장 가까운 사이에 큰 원수를 짓기 쉽나니 가까운 사이일수록 조심할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은기편 16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음 방송 캠페인 바다를 사랑합시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를 떼어놓고는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닷가에 무심코 버린 생활 쓰레기나 선박에서 방치한 폐오구들로 아름다운 바다가 날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양에 버려진 쓰레기가 인접 국가의 해안가에서 포착돼 국가적 문제가 되기도 했고, 심각한 오염이 수산자원 서식 환경을 악화시켜 경제적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바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바다를 살립니다. 많은 가능성을 제공해주는 바다. 바다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원음 방송 캠페인이었습니다.

음부경에 이르기를 생은 사의 근본이요 사는 생의 근본이라 하였나니 생사라 하는 것은 마치 사시가 순환하는 것과도 같고 주야가 반복되는 것과도 같아서 이것이 곧 우주 만물을 운행하는 법칙이요 천지를 순환하게 하는 진리라. 불보살들은 이 거래에 매하지 아니하고 자유하시며 범부 중생은 그 거래에 매하고 부자연 것이 다를 뿐이요 육신의 생사는 불보살이나 범부 중생이 다 같은 것이니 그대들은 또한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으며 각자 자신이 생사 거래에 매하지 아니하고 그의 자유할 실력을 얻기에 노력하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비록 쓰지 못할 물건이라도 잘 보관해두면 뒷날 요긴하게 쓰일 때가 있고 아무리 쓸모없는 사람이라도 너그러이 포용하여 잘 인도하면 뒷날 귀하게 쓰일 때가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30장 법문입니다.

말씀하시기를 매사에 허식을 즐기지 말라. 겉으로 화려하고 안으로 보잘것없는 것은 개인, 가정, 사회, 국가를 쇠망케 하는 근본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8장 법문입니다.

0: WBS.
1: WBS.
2: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연합니다. 잠시의 방심이나 실수로 발생한 화재는 순식간에 소중한 인명은 물론 재산까지 앗아가는 무서운 재난입니다. 하지만 철저한 사전 예방과 신속한 사고 대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화재 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재 사고의 유형은 전기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고 가스와 유류, 담뱃불로 인한 화재도 빈번합니다. 전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전선은 콘센트로 완벽하게 꼽고 문어발식배선은 하지 않으며 전기기구를 구입할 때에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담요와 전열기구를 수시로 점검하는 건 당연하겠죠. 가스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LPG용기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두고 정기적으로 배관과 호스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 가스불을 켜기 전 냄새를 맡아 확인하고 가스 사용 뒤에는 코크와 중간 밸브를 반드시 잠가야 합니다. 화재 사고가 났을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큰 소리로 주위 사람들에게 불이 난 사실을 알리고 신속하게 119에 신고합니다. 그 다음 가스 중간 밸브를 잠그고 전기 스위치를 모두 차단한 뒤 반드시 비상계단을 이용해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건조한 날씨에 발생하기 쉬운 산불 사고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산을 할 땐 성냥이나 라이터 같은 화기물을 소지하지 말고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를 하며 주변 불시 단속을 철저히 합니다. 또 산림과 인접한 곳에선 논밭 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을 비롯해 화기 취급을 해선 안 되겠죠. 무엇보다 화재 안전은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예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화재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이 함께합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음식물을 낭비하지 맙시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있을지 모릅니다. 한쪽에선 음식물이 넘쳐나고 또 다른 쪽에선 먹을 것이 부족하니 우리들이 얼마나 이기적이며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닐까요? 우리 주변의 크고 작은 식당엔 여전히 풍성한 식단들로 넘쳐납니다.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가 쌓이고 또 그것을 치우느라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까? 음식을 필요한 양만큼 준비하고 항상 이웃을 돕는 마음을 가집시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크고 작은 산이 많이 있으나 그 가운데 가장 크고 깊고 나무가 많은 산에 수많은 짐승이 의지하고 살며 크고 작은 냇물이 곳곳마다 흐르나 그 가운데 가장 넓고 깊은 바다에 수많은 고기가 의지하여 사는 것 같이 여러 사람들이 다 각각 세상을 지도한다고 하나 그 가운데 가장 덕이 많고 자비가 너른 인물이라야 수많은 중생이 몸과 마음을 의지하여 다 같이 안락한 생활을 하게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모든 바깥 문명이 비록 찬란하다 하나 오직 마음 사용하는 법의 조종 여하에 따라 이 세상을 좋게도 하고 낮게도 하나니 그대들은 새로이 각성하여 이 모든 법의 주인이 되는 용심법을 부지런히 배워서 천만 경계에 항상 자리 이타로 모든 것을 선용하는 마음의 조종사가 되며 그 조종 방법을 여러 사람에게 교화하여 물심양면으로 참 문명세계를 건설하는 데에 노력할지어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에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여의 보주가 따로 없나니 마음에 욕심을 떼고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에 자유자재하고 보면 그것이 곧 여의 보주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3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천진하여 사 없는 마음이 곧 천심이요 천심으로 하는 심판이 곧 하늘의 심판이니 자신의 선악을 자신이 천심으로 판정해 보면 곧 하늘의 심판을 알 수 있으리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법품편 29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더블유비에스 원인 방송 캠페인 강풍에 대비합시다. 강풍 때에는 공사장 근처는 위험합니다. 가까이 가지 맙시다.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맙시다.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집 안팎의 전기 수리는 하지 맙시다. 운전 중일 경우 감속 운행합시다. 천둥, 번개가 칠 경우에는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시다. 송전 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 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합시다. 고층 아파트 등 대형 고층 건물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은 유리창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젖은 신문지, 테이프 등을 창문에 붙이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맙시다.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물에 잠긴 도로로 걸어가거나 차량을 운행하지 맙시다. 대피할 때는 수도와 가스 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려둡시다.

저 하늘은 무형한 공기와 공기의 결합이요. 이 지구는 작은 먼지와 먼지의 결합이며, 한 방울 두 방울의 물이 대해 장강을 이루었고, 한 사람 두 사람이 세계의 인류를 이루었으며, 억만 거액도 한 푼 두 푼이 그 근본이요. 불보살 성현의 큰 정신도 온전한 한 생각이 모이고 모인 것이라. 무엇이나 합하면 큰 것이요, 거기에서 큰 위력이 생기나니, 남다른 경륜으로 남다른 사업을 뜻하는 이는 반드시 먼저 단결의 위력을 통찰하고 그 대의를 체득하여 단결의 실현에 노력하나니, 우리의 급선무는 단결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그대들이 법설이나 강연을 들을 때에는 반드시 큰 보화나 얻을 듯이 정신을 고누고 들어야 할 것이니 무슨 말을 듣든지 내 공부와 내 경계에 대조하여 온전한 정신으로 마음에 새겨 듣는다면 그 얻음이 많아지는 동시에 실지 행사에 판조가 되어 예회의 공덕이 더욱 드러나게 되리라. 대정경 수행품 25장 말씀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돈이나 지식이나 권리가 많으면은 그것이 도리어 죄악을 짓게 하는 근본이 되나니 마음이 바른 뒤에야 돈과 지식과 권리가 다 영원한 복으로 화환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4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물이 극히 부드러운 것이지만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이고 모여 마침내 큰 바다와 큰 강을 이루는 것처럼 마음이 극히 미미한 것이지만 뭉치고 또 뭉치면 큰 위력을 얻게 되며 뭉쳐서 키운 마음이라야 지혜의 광명도 크게 솟아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33장 법문입니다.

친구들은 더 이상 우리가 사랑했던 동화 속의 주인공들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고고의 불꽃 같은 삶도 니체의 산책은 분노도 스스로의 현실은 더 이상 돈될 것이 없다 말한다. 전망 좋은 직장과 가족 안에서의 안정과 은행 구좌의 잔고 액수가 모든 가치의 척도인가. 돈 큰지 빠른 차 여자 명성 사회적 지위 그런 것들 과연 우리의 행복이 있을까. 나만 혼자 뒤떨어져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홍수에 대비합시다. 홍수로 물이 빠져나가고 있을 때 물에서 멀리 떨어집시다. 기름이나 더러운 물로 오염됐을 경우가 많습니다. 흐르는 물에서는 약 15cm 깊이의 물에도 휩쓸러 갈 수 있습니다. 홍수가 지나간 지역은 도로가 약해져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재난 발생 지역에는 가까이 가지 맙시다. 홍수로 밀려온 물에 몸이 젖었을 때는 비누를 이용해 깨끗이 씻읍시다. 집에 도착한 후에는 들어가지 말고 붕괴 가능성을 반드시 점검합시다. 가스, 전기 차단기가 잠겨 있는지 확인하고 기술자의 안전조사가 끝난 후 사용합시다. 집안에 진입하면 가스가 새어서 축적돼 있을 수 있으므로 성냥불이나 라이터불을 사용하지 말고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합시다. 침투된 오염물에 의해 침수된 음식이나 재료를 먹거나 요리 재료로 사용하지 맙시다. 수돗물이나 저장식수도 오염 여부를 반드시 조사한 후에 사용합시다.

도가에서 공부인의 신성을 먼저 보는 것은 신이 곧 법을 담는 그릇이 되고 모든 의도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되며 모든 계율을 지키는 근본이 되기 때문이니 신이 없는 공부는 마치 죽은 나무에 걸음하는 것과 같아서 마침내 결과를 보지 못하나니라. 그러므로 그대들도 먼저 독실한 신을 세워야 자신을 제도하게 될 것이며 남을 가르치는 데에도 신 없는 사람에게 신심나게 하는 것이 첫째 가는 공덕이 되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모 자녀와 같이 무관한 사이라도 자기가 실행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지도하면 그 지도를 잘 받지 아니하고, 부부와 같이 친절한 사이라도 내가 실행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권면하면 그 권면을 잘 받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남을 가르치는 방법은 먼저 내가 실행하는 데 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인도품 22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복이 클수록 지닐 사람이 지녀야 오래 가나니 만일 지니지 못할 사람이 가지고 보면 그것을 엎질러 버리든지 또는 그로 인하여 재앙을 불러들이게 되나니라.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은 복을 지을 줄도 알고 지킬 줄도 알며 쓸 줄도 알아서 아무리 큰 복이라도 그 복을 영원히 지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인과품 19장 법문입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인에게 세 가지 스승이 있나니 말로나 글로나 행동으로서 나를 가르쳐 주시는 사람 스승과 눈앞에 버려 있는 무언의 실제로서 나를 깨우쳐 주는 우주 스승과 스스로 자기를 일깨워 주는 양심 스승이라. 사람이 큰 도를 이루고자 하면 이 세 가지 스승의 지도를 다 잘 받아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무본편 53장 법문입니다.

부부의 돈은 첫째 화합이니 부부가 서로 경애하고 허물을 서로 용서하며 사업을 서로 도와서 끝까지 알뜰한 벗이 되고 동지가 될 것이요. 둘째는 신의니 부부가 서로 그 정조를 존중히 하고 방탕하는 등의 폐단을 없도록 하며 세상에 드러난 큰 죄가 아니고는 어떠한 과실이라도 관용하고 끝까지 고락을 함께 할 것이요. 셋째는 근실이니 부부가 서로 자립하는 정신으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생활해 넉넉한 가정을 이루며 인륜에 관한 모든 의무를 평등하게 지켜나갈 것이요. 넷째는 공익이니 부부가 합심해 국가나 사회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서로 충실히 이행하며 자선사업이나 교화, 교육사업 등에 힘 닿는 대로 협력할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세전 부부의 도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방송하는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WBS 부산 원음 방송은 호출부호 HLQJ, 주파수 FM 104.9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WBS 부산 원음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 원음방송 편성 책임자는 진기영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부산 원음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방송입니다. HLQJ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재환입니다. 6월의 끝날입니다. 상반기라는 긴 터널을 성실하게 걸어왔나 돌아보게 되지요. 마디를 만들며 더욱 단단해지는 대나무처럼 남은 날들도 잘 걸어가야겠어요. 뭔가 반복해서 이뤄내야 한다는 강박 내려놓고 지난 6개월간 참으로 애썼던 몸과 마음을 격려해주며 다가올 6개월을 기쁘게 맞았으면 합니다. 성지의 아침 시작합니다.

좌선을 시작합니다. 좌선은 마음의 망념을 쉬게 하고 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몸에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입니다.

처음으로 좌선을 하면 얼굴과 몸이 개미 기어다니는 것처럼 가려워지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혈맥이 관통되는 증거로 긁거나 만지지 않습니다.

이제 서서히 몸과 마음을 깨우고 의도를 연마하는 시간입니다. 정전수행편 의두요목 네 번째 조목으로 연마합니다. 세존이 열반에 드실 때 내가 노갸원으로부터 발제하에 이르기까지 이 중간에 일찍이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노라 하셨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일환상사원문 반야바라밀다심경 효요암좌선문 독경을 합니다.

버벌을 봉독해드립니다. 한우란 한이치의 법문과 일화 마음공부 60절입니다. 불보살이 재생의세의 대업을 운전할 때 대자 대비심으로 일체 중생의 삼세 무명 업장을 녹여주고 초목까지도 호념하여 주지만은 삼계 대권을 활용할 때에는 인과에 주저하지 않으므로 천지도 놀라는 것이다.

불보살이 재생의세 대업을 운전할 때에는 대자 대비심으로 모든 생명의 3세 무명 업장을 녹여주지만 3계 대권을 활용할 때에는 천지도 놀랄 정도로 강직하다는 말씀 마음에 무겁게 새기겠습니다. 샤인디온의 Dusk 들려드리면서 성지의 아침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추원 보본의 달 6월을 맞아 원불교 교조이신 소태산 대종사님과 교단 역대 선진들의 뜻을 되새기는 시간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또한 이 땅의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 선현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히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양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 2대 종법사이신 정산 종법사께서는 공덕을 짓는 데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남을 위하고 세상을 구원할 마음으로 널리 대중을 위해 기도하고 정성을 들인 심공덕이고, 둘째는 덕을 베풀고 보시를 행해서 실행으로 남에게 이익을 주는 행공덕이며, 셋째는 대도정법의 해명을 이어받아 정신, 육신, 물질로 도덕회상을 크게 발전시키는 법공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 공덕 가운데 법공덕이 가장 근본된 공덕이라고 밝혀주셨는데요. 부산 원음 방송에서는 법문 공양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이 법공덕을 쌓을 소중한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부산 051-241-1047번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전해주시는 법공덕이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원음 방송의 법문 공양에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물질 문명은 주로 육진 생활에 편리를 주는 것이므로 그 공효가 바로 현상에 나타나기는 하나 그 공덕에 국한이 있으며 도덕 문명은 원래 형상 없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한 것이므로 그 공효가 더디기는 하나 그 공덕에 국한이 없나니 재생 의세하는 위대한 힘이 어찌 물질 문명에 비할 것이며 그 광명이 어찌 한 세상에 그치고 말 것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32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라디오 전서 반갑습니다. 라디오 전서 진문진 교모입니다.

어떤 일을 맡았을 때 준비를 하지 못한 사람은 다급한 마음에 우왕좌왕하면서 일도 그르치기 쉽지만 미리 준비한 사람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가로울 때는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준비해야 그 일을 당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실수도 적겠죠. 우리 모두 한가로울 때는 다가올 일을 미리 준비하고 또 분주할 때는 여유로운 마음으로 대하면서 어떤 일을 하든 원만한 성취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0: 국내 최초 알약형 제초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알사이언스
1: 법문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정전입니다.

제5장 의두요목. 세존이 도설천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미 왕궁가에 내리시며 모태중에서 종생 제도하기를 마치셨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세존이 탄생하사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이라 하셨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세존이 영산 해상에서 꽃을 들어 대중에게 보이시니 대중이 다 묵연하되 오직 가섭 존재만이 얼굴에 미소를 띠거늘 세존이 이르시되 내게 있는 정법 안장을 마하 가섭에게 붙이노라 하셨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세존이 열반에 드실 때 내가 녹약원으로부터 발제하에 이르기까지 이 중간에 일찍이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노라 하셨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만법이 하나에 돌아갔다 하니 하나 그것은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만법으로 더불어 짝하지 않은 것이 그 무엇인가? 만법을 통하여다가 한 마음을 밝히라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옛 부처님이 나시기 전에 응연히 한 상이 둥글다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부모에게 몸을 받기 전 몸은 그 어떠한 몸인가? 사람이 깊이 잠들어 꿈도 없는 때에는 그 아는 영지가 어느 곳에 있는가? 일체가 다 마음에 짓는 바라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마음이 곧 부처라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중생의 윤회되는 것과 모든 부처님의 해탈하는 것은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잘 수행하는 사람은 자성을 떠나지 않는다 하니 어떠한 것이 자성을 떠나지 않는 공부인가? 마음과 성품과 이치와 기운의 동일한 점은 어떠하며 구분된 내역은 또한 어떠한가? 우주 만물이 비롯이 있고 끝이 있는가? 비롯이 없고 끝이 없는가? 만물의 인과 보복되는 것이 현생일은 서로 알고 실행되려니와 후생일은 숙명이 이미 매하여서 피차가 서로 알지 못하거니 어떻게 보복이 되는가? 천지는 알미 없으되 안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열반을 얻은 사람은 그 영지가 이미 법신에 합하였는데 어찌하여 다시 계룡으로 나누어지며 전신 후신의 표준이 있게 되는가? 나에게 한 권의 경전이 있으니 지목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한 글자도 없으나 항상 광명을 나툰다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원불교 정전 수행편 의두 요목을 봉독해드렸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85장 스승님 가르치심 경강 의두가였습니다. 다음은 대종경 법문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27. 대종사 선원에 출석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인이화가 지금 큰 발심이 나서 영업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예회를 본다 선원에 참회한다 하여 그 신성이 대단하므로 상을 주는 대신에 이 시간을 인이화에게 허락하노니 물을 일이 있거든 물어보라. 인이화 여쭙기를 어떤 사람이 너희 교회에서는 무엇을 가르치고 배우느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원래 불교는 일체 유심조 되는 이치를 스스로 깨쳐 알게 하는 교이니 그 이치를 가르치고 배운다고 하면 될 것이요. 그 이치를 알고 보면 불생불멸의 이치와 인과보응의 이치까지도 다 해결되나니라. 또 여쭙기를 그 이치를 안 후에는 어떻게 공부를 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경계를 대하여 요란하지도 않고 어리석지도 않고 그러지도 않게 하나니라. 28. 대종사 김영신에게 물으시기를 사람이 세상에서 생활하기로 하면 어떠한 것이 제일 기묘한 것이 되겠느냐? 영신이 사례기를 의식주에 관한 것이 제일 기묘하다고 생각하나이다. 또 물으시기를 내가 학교에서 배운 여러 과목 중에서는 어떠한 과목이 제일 기묘한 것이 되겠느냐? 영신이 사례기를 수신하는 과목이 제일 기묘하다고 생각되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옳도다. 사람이 육신 생활을 하는 데에는 의식주가 중요하고 공부를 하는 데에는 수신이 중요하나니 이는 곧 의식주나 수신이 생활과 공부의 근본이 되는 까닭이니라. 그러나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는 수신 과목만으로는 수신의 법이 충분하지 못할 것이요. 오직 마음 닦는 공부를 주장하는 도가 아니면 그 진경을 다 발휘하지 못할 것이니 그러므로 도학 공부는 모든 학술의 주인이요 모든 공부의 근본이 되는 줄을 항상 명심하라. 29. 대종사 선원 대중에게 물으시기를 그대들은 여기서 무엇을 배우느냐고 묻는 이가 있다면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하시니 한 선원은 삼대력 공부를 한다 하겠나이다 하고 또 한 선원은 인생의 요도를 배운다 하겠나이다 하며 그 밖에도 여러 사람의 대답이 한결같이 아니한지라 대종사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의 말이 다 그럴듯하나 나도 또한 거기에 부연하여 한 말 하여 주리니 자세히 들으라. 무릇 무슨 문답이나 그 상대편의 인물과 태도에 따라 그때 적당한 대답을 하여야 할 것이나 대체적으로 대답한다면 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작용하는 법을 가르친다고 할 것이며 거기에 다시 부분적으로 말하자면 지식 있는 사람에게는 지식 사용하는 방식을 권리 있는 사람에게는 권리 사용하는 방식을 물질 있는 사람에게는 물질 사용하는 방식을 원망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감사 생활하는 방식을 복 없는 사람에게는 복 짓는 방식을 타력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자력 생활하는 방식을 배울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배우는 방식을,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방식을, 공익심 없는 사람에게는 공익심이 생겨나는 방식을 가르쳐 준다고 하겠노니, 이를 몰아 말하자면 모든 재주와 모든 물질과 모든 환경을 오직 바른 도로 이용하도록 가르친다 함이니라. 30. 또 말씀하시기를, 지금 세상은 물질 문명의 발전을 따라 사, 농, 공상에 대한 학식과 기술이 많이 진보되었으며 생활기구도 많이 화려하여졌으므로 이 화려한 물질에 눈과 마음이 황홀하여지고 그 반면에 물질을 사용하는 정신은 극도로 쇠약하여 주인된 정신이 도리어 물질의 노예가 되고 말았으니 이는 실로 크게 근심될 현상이라.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물질이라도 사용하는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그 물질이 도리어 악용되고 마는 것이며, 아무리 좋은 재주와 박남박식이라도 그 사용하는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그 재주와 박남박식이 도리어 공중에 해독을 주게 되는 것이며,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그 사용하는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그 환경이 도리어 제업을 돕지 아니하는가. 그러므로 천하에 버려진 모든 바깥 문명이 비록 찬란하다 하나 오직 마음 사용하는 법의 조종 여하에 따라 이 세상을 좋게도 하고 낮게도 하나니, 마음을 바르게 사용하면 모든 문명이 다 낙원을 건설하는 데 보조하는 기관이 되는 것이요. 마음을 바르지 못하게 사용하면 모든 문명이 도리어 도둑에게 무기를 주는 것과 같이 되나니라. 그러므로 그대들은 새로이 각성하여 이 모든 법의 주인이 되는 용심법을 부지런히 배워서 천만 경계에 항상 자리 이타로 모든 것을 선용하는 마음의 조종사가 되며, 따라서 그 조종 방법을 여러 사람에게 교화하여 물심양면으로 한 가지 참 문명 세계를 건설하는 데 노력할지어다.

오늘 대종경 법문은 교의품 27장에서 30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성가 50장 개정해 닦아서 승급식 노래였습니다. 이어서 정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후 또 말씀하시기를 건국 정신의 다섯째는 대국 관찰이니 다만 눈앞의 일과 임시의 욕심에 끌려 모든 일을 진행하지 말고 국제 정세를 잘 살피고 국내 각계의 현상을 잘 알아서 원만한 대책을 발견할 것이요. 개인의 명예에 편착하지 말고 국가의 명예를 잘 드러낼 것이요. 개인의 세력을 다투지 말고 국가의 세력을 잘 키울 것이요. 개인의 이해에 몰두하지 말고 국가의 이해를 잘 생각할 것이요. 개인의 선, 불선이 국가의 가치를 오르내리게 하는 이치를 알아서 특히 외국인이 보는 데에서 비루한 행동을 말 것이요. 목전에 좋은 일이 혹 주위에 불안을 주는 이치를 알아서 대중적 정신을 가질 것이요. 임시 유익되는 일이 혹 미래에 손해되는 이치를 알아서 영원한 이해를 잘 계산할 것이요. 우주의 원리가 항시 변천 있는 것을 알아서 때를 따라 법을 세우고 한 가지 법에 고집하지 말 것이요. 무슨 법이나 과하면 폐단되는 이치를 알아서 한편에 기울어진 마음을 두지 말 것이니라. 10. 정치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정치는 어느 한편에 권리 편중이 없고 각자의 권리를 정당이 잘 운용하게 할 것이요. 모든 시정은 간이하고 민속히 하되 중요한 일은 법률과 공론을 아울러 들어서 해결할 것이요. 법은 상하가 다 엄정히 지키며 국가의 정론을 세운 후에는 국민 총훈련을 실시하여 애국정신과 공중도덕을 보급시킬 것이요. 모든 지도는 신의에 근본하여 민중이 지도자를 신뢰하게 하며 인물의 양성과 경제의 개발을 조금도 게을리 아니하여 자립, 자위하고 자작, 자급하는 실력을 기를 것이요. 국민의 정신 지도에는 정치와 종교가 표리병진하게 할 것이니라. 11. 종교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국민의 종교에 대한 신념이 박약하면 정신 통제와 양심 배양의 힘이 부족하므로 순역 경계에 꺼림없이 자행자지하여 범죄율이 높아지며 종교를 믿는 이 중에도 혹은 미신에 빠지고 혹은 한편에 집착하여 국민의 참다운 생활과 대중의 원만한 도덕을

교육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교육은 국민 진화의 대두니 의무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기관을 확장할 것이요 재래와 같이 과학만을 위주하고 정신교육을 등한히 할 것이 아니라 애국정신과 공중도덕을 본위로 하는 충분한 교과를 편성하여 교육하게 할 것이요 예의 교육을 향상시켜 국민 예의의 보급과 예법 통일의 근본이 되게 할 것이요 국민 근로의 기풍을 진작하기 위하여 작업 실습 등으로 국가 산업 장려의 첫 교육이 되고 국민 근실성 배양의 원동력이 되게 할 것이니라. 13. 진화의 길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진화의 길 첫째는 공로자 우대니 정치와 국방에 출중한 실적 있는 이와 교화, 교육에 특별한 실적 있는 이와 재산을 많이 희사하여 공익에 큰 자원이 되게 한 이와 정신, 육신으로 공익사업에 큰 공로 있는 이와 발견, 발명 등 무슨 방면으로든지 국가 사회에 큰 이익, 큰 발전 있게 한 일을 우대할 것이요. 둘째는 교육 장년이 국가나 단체나 개인을 막론하고 영재의 교육을 적극 장려하여 어느 방면으로든지 항상 새로운 지견을 얻게 하며 연구기관을 적극 후원하여 국가 건설과 사회 발전에 모든 묘법을 동원하게 할 것이요. 셋째는 세습 철폐와 상속 제한이니 모든 영전은 본인 자신에 한하여 자손들이 공연히 의세하지 않게 하며 재산의 상속은 생활자본 정도에 그치고 나머지는 바로 공익사업에 바치어 부모 자녀가 한 가지 선업을 지으며 자력생활로서 국가사회의 발전과 모든 사람의 생활실력을 얻게 할 것이니라.

0: 오늘 정산종사 법원은 고금편 9장에서 13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들으신 노래는 성가 63장 내 한몸 내 한가정 공도자 숭배가였습니다. 이어서 대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 35. 대산종사 사중보은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천지은은 만물에게 응용무념으로 덕을 입혀주신 대시주은이시니 우리도 그 도를 재받아서 무념보시를 하면 보은이 되는 동시에 우리가 곧 천지와 합일하여 덕화가 만방에 미칠 것이요. 부모은 우리가 무자력할 때 자력을 얻게 해주신 대자비불이시니 우리도 그 도를 재받아서 무자력한 노약자를 보호하면 보은이 되는 동시에 우리가 곧 사생의 부모가 되며 삼세의 대효가 될 것이요. 동포은 우리에게 자리 이타로서 대협동이 되었으니 우리도 그 도를 재받아서 서로 돕고 서로 북돋으면 보은이 되는 동시에 내가 곧 사생의 지친이 되어 일체 동포는 자연히 공생 공영할 것이요. 법률은 주공무사한 법도로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니 우리가 그 도를 채받아서 법규를 잘 지키면 보은이 되는 동시에 우리가 바로 법주가 되어 대자유세계가 전개될 것이니라. 36.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복이 있는 사람은 원수라도 은혜로 돌려 즐거운 생활을 하는 사람이요. 복이 없는 사람은 은인이라도 원수로 돌려 괴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이니 원수라도 은혜로 돌려 은혜를 발견하면 천지의 상사로운 기운이 내게로 올 것이요. 은혜라도 원수로 돌려 원수를 발견하면 천지의 나쁜 기운이 내게로 오느니라. 그러므로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해치려 할 때 원수로 보지 말고 저 사람이 나에게 공부할 기회를 주고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구나 하고 은혜로 알아서 감사 생활을 해야 하느니라. 37.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개인과 인류가 영생토록 다 같이 잘 살아갈 생활 표준은 대종사께서 밝혀주신 자리 이타에 도라. 이 표준대로만 살고 보면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고 일체 동포가 이롭고 현생도 좋고 내생도 좋으리라. 그러나 부득이 자리 이타가 되지 않을 때에는 내가 해를 차지하는 차해 탈의의 도를 실천해야 할 것이니 이것이 바로 불보살의 생활이니라. 38.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우주에는 막힘없이 통하는 기운이 있으므로 마음으로 선악간 한 기운만 일으켜도 반드시 그 기운이 상대에게 응하여 내게 돌아오나니 항상 인의 기운을 많이 보내 그 기운이 통하고 쌓이도록 해야 뜨거운 정의가 건네고 개인, 가정, 사회, 국가의 국한을 벗어나 전 세계를 하나로 통하며 살 수 있느니라. 39.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시방이 일가요 사생이 지친인 것을 알아서 큰 집 살림을 하여야 부모 형제의 윤기가 건네지고 정의가 솟아나며 대세계주의가 실현될 것이니라. 4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길은 은혜를 발견하여 감사 생활을 하는 것이요. 세상에서 제일 잘못 사는 길은 해독을 발견하여 원망 생활을 하는 것이니라. 4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지은 보은하면 사은이 곧 복전이 되고 배은 망덕하면 사은이 곧 죄전이 되므로 부처님께서는 처처불상의 도를 믿고 깨달아서 사사물물에 불공하시느니라. 42.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은에 비운된 도를 재받아서 보은하면 곧 불성이 되고 천지가 되느니라. 43.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천지 만물 어느 것 하나가 서로 은혜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으니 이 은은 바로 정의요 정의는 바로 도덕이니라. 그러므로 이 은을 알아야 도덕이 행해질 것이요 도덕이 행해져야 천하가 좋아질 것이므로 은혜의 도가 곧 천하의 근본이니라. 44. 대산종사 영모묘원 봉고식에서 말씀하시기를 일원주의는 세계주의요 일원사당은 세계의 사당이니 천불만성과 전설령과 전생령을 위한 숭독존공의 큰 불사요 큰 불공이니라. 공자께서는 일찍이 세상을 평화 안락하게 할 큰 법으로 효사상을 전하였으나 이제는 시일이 오래되어 그 사상만으로는 전 인류를 다 가르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대종사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어 사은에 보은하는 것이 가장 큰 효임을 알게 해 주셨느니라.

라디오 전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발견하고 보원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도 대종경 공부와 함께 법설에 녹아있는 은혜로운 기운으로 마음 공부하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0: 그 다음에요. 이런 진리가 없으면은 그 이제 교회품 그 11장에서 하시는 대종사님의 지금 말씀입니다. 이런 진리가 이제 있기 때문에 이제 깨달을 수가 있죠. 깨달을 수가 있고. 또 석가모니 부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지금 이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진리가 있기 때문에 깨달아가지고 이걸 뭔가 하면 49년간 설법하시죠? 설하시지 않습니까? 84,000의 무량법문을 설했거든요. 무량법문을 설했거든요. 그 무량법문을 설하는 49년간의 설법도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진리 자리를 설명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볼 때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49년간 설법을 하신 그 지금 그 것이요. 이제 여 지금 49년이라고 그러는데 참 저 좀 어문 안 듭니까? 우리 연타님 어문 안 들어요? 49년간 와, 따 부처님 정말로 올해도 사셨어요. 49년간을 설법을 하셨다는 것은요. 대종사님 몇 년 하셨습니까? 28년. 28년. 뭔 게 28년? 근데 열반 하시잖아요. 6월 1일에요. 그게요. 대종사님 그렇게 되시는데. 아니, 인도라는 나라 가보시면은요. 나이가요. 수명이 그렇게 길질 않아요. 인도 사람들이요. 왜냐하면은요. 지금 뭐 인생 100세 시대 뭐 이러죠. 인생 100세 시대 뭐 지금 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돼요. 지금 수명이 자꾸 지금 연장 길어지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말이죠. 2000년 아니 3000년 전에 2500년 전에 2500년 전에 49년간을 설법을 하셨다고 하는 것도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참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예, 아 살아야 돼요. 야, 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49년간 설법하실 내용도 없다 이 말이에요. 진리가 없으면은요. 그러잖아요. 진리가 이론상의 진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진리 자리를 설명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진리 자리를 49년 동안 이 말씀 속에는요, 대종경의 이 말씀 속에는 49년간 설법하신 내용이나 지금 우리가 이론상의 진리를 가지고 공부하는 이 진리를 설명하는 내용이나 그 내용이 그 내용이고 또 같다 이 말 아닙니까? 근데 표현은 달리했죠? 표현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부처님 당대 때 하셨던 표현하고 대소태단 대종사님께서 후천계백의 새성제로 오시면서 하셨던 내용은 다르게 표현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제 12년 8정도 이런 내용을 그 당시에 말씀하시면 또 지금 대종사님께 오셔서 뭔 말씀하십니까? 사복팔조 사원사요 그러잖아요. 사원사요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지금 되는 것이거든요. 참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보면은요. 정말로 이 두 관계는요. 이걸 이제 어떤 관계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는가 하면요. 이론상, 이게 전체 볼 때, 이론상의 진리는 뭐가 되는가 하면 체입니다. 본체가 돼요. 그러죠? 이론상의 진리는 체짜리예요. 자, 이론상의 진리는 체짜리. 그러면은요, 이 채짜리가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요, 그것을 깨달아가지고 활용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채짜리는 죽은 채짜리죠? 죽은 채짜리다. 그런데요, 그러면은 이 석가모니 분이 어떤 분입니까? 용이죠, 용. 이 용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채짜리의 이론상의 진리를 제일 주세불로 오셔가지고 설하신 분이 누구면 석가모니 분이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2500년간 불교가 말이죠. 이 세상에서 추세교단으로 지금까지 지금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 추세교단으로 내려왔는데 그 내려온 것이 말이죠.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이것이 말이죠. 과거에 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하셨던 그 법문 내용하고 내용과 본질에 있어서는 같아요. 똑같아요. 이제 부처님이 설하신 법문의 내용이나 대중사님 설하신 내용이나 같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도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표현은 달랬죠. 이래냈죠. 그러니까요.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말입니다요. 지금 현대시대의 불법 말이죠. 원불교의 법처럼 이렇게 지금 가야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과거 선천시대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을 그대로 가지고 지금 적용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되니까요. 원불교라고 하는 이 종교를 통해 가지고 사안사요 삼학팔조 이런 내용으로 다시 말이죠. 설파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확실하게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채용의 관계로 지금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그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사실은 하신 일이 뭔가 하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신 일이 여기서 보면요. 지금 진리를 첫째는 깨닫는 일을 하시죠. 일원상의 진리를 깨닫는 일을 했었다. 이렇게 지금 대종경 이 11장, 이제 11장에서 지금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깨닫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깨닫기만 하셨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또 49년간 뭔가 하면 가르쳤다. 가르치는 불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요, 49년간 설법을 통해갖고 한없는 불공을 하셨어요. 불공은 뭡니까? 부처님께 공들이죠? 공들인 게 불공 아닙니까? 부처님께 공들이죠. 그 불공을 하면 뭐가 됩니까? 부처가 됩니까? 복을 짓는 거죠. 그러죠? 복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량 없는 복을 지으신 거요. 우리가요, 불공한다 그러죠? 절에 가서 부처님께 공들인 게 불공 아닙니까? 불공은 왜 합니까? 복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복 받으려고 하면서도 지금 안 하는 체 하고 있어요. 다 지금요, 그렇게. 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금강경의 내용에 보면은 말입니다. 칠보보시하고 사국의 보시를 계속 비교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설법의 내용을 통해가지고, 설법을 통해서 짓는 복이 말이죠. 물질보시보다도 더 크다 하는 것을 금강경에서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사국의 보시와 칠보보시를 비교해갖고요. 그 많은 내용들을 지금 설파를 지금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르치는 불공을 한 거예요. 이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 뭐를 가르치셨느냐? 결국은 이런 쌍의 진리를 가르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같다 이 말이죠. 이 관계가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런 쌍의 진리가 있었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아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불공을 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을 이제 이 11장에서 이렇게 이제 강조를 지금 이제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원상 진리와 석가모니 불이 채용의 관계인데요. 이제 이 자, 그러면은요. 이게 채용 하나로 그냥 딱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일원상의 진리 자리에는 다시 또 뭐로 갈라지는가 하면 이게 또 뭐로 갈라지는가 하면 채와 용으로 갈려요. 그렇죠? 채와 용으로 갈린다. 진리에 있는 채자리가 있는가 하면 또 용도 있어요. 용이 뭡니까? 진리의 용이. 인과의 위력이죠. 인과의 위력 아닙니까? 아, 그래서 우리가 신학문에 인과보응의 신학문 그랬죠? 그래서 인과의 위력이 뭔가 하면요. 이런 쌍의 진리가 나타나는 용의 자리예요. 용자리. 그게 인과의 위력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지금 채용을 하는 거예요. 또 이게 용자리에서도 이것도 말이죠. 이게 석가모니 이 자리에서 볼 때 이것도 뭔가 또 채와 용으로 또 갈려요. 채와 용으로. 이게 철저하게 말이죠. 채는 채만 따로 있고 용만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채와 용은 같이 다녀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온전한 진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대종경이나 정전에 말씀하시는데 전부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요. 진공, 아니, 저 공적 영지의 광명, 그러죠? 들어보셨죠? 공적 영지의 광명, 공적이 뭡니까? 체죠. 영지의 광명이 뭡니까? 용이죠. 다 그런 겁니다. 또 진공묘유의 조화, 그러죠? 진공묘유의 조화. 진공은 뭡니까?
1: 체.
0: 체. 묘유의 조화는 뭡니까? 용. 예. 항상 딱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녀야만이, 같이 다녀야만이 되지. 하나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묘유의 조화만 있어서는 안 돼요. 그 앞에 항상 진공이 따라 붙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요, 영지도 마찬가지요. 영지 인과 발금도 마찬가지요. 발금이 왜 발금인가 하면요, 공적하기 때문에 밝은 거예요. 그렇죠? 공적하기 때문에 밝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관계를 항상 가지고 이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런 관계가 지금 여기서 이제 형성되고 있다 이제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그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제 지금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쌍의 진리는 결국은 이제 뭐를 지금 그 말하는가 하면요, 이런 쌍은요 보편적 진리예요. 이런 쌍은 이런 쌍은. 보편적 진리예요. 아주 보편적인 진리. 이 뭐 특수성이랄까 이런 것이 없어요. 그게 보편적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보편적 진리이기 때문에 모든 종교가 지향하는, 모든 종교가 지향하는 이념과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종교가요, 아, 예수님 믿으면 어디 갑니까? 천당 가요. 예. 믿으면 천당 간다, 이거죠. 근데, 그것도 말이죠. 그것도, 천당을 가는 것도, 그 이치도 말이죠. 이론상의 진리로 다 섭렵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왜 그런가 하면, 이론상의 진리는 가장 보편적 진리예요. 근데, 각자 과거시대, 선천시대, 각자 종교가 주장했던 여러 가지의 그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은 다 뭐가 되는가 하면요, 그 부분 부분의 진리를 예 들어간다 이 말이죠. 부분 부분의 진리예요. 그 부분 부분의 진리를 말이죠. 후천개벽의 새로운 시대에는요, 부분과 가지고는, 아, 부분만 가지고는 안 돼요. 부분이 안 되니까는 그것을 말이죠, 뭐로 다 섭렵하는가 하면요, 특수성의 진리를 보편적 진리로 섭렵해요. 다 통합해요. 용복합시켜요. 한 것이 뭔가 하면 이런 쌍 진리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뜻이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그 알아야 그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주 만유가 이제 이게 다 이제 지금 보편적 진리를 이제 이런 쌍으로 이렇게 이제 제시를 이제 해 주셨는데요. 그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이 대목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요. 자, 이제 이런 쌍은요, 우주 만유적 이런 쌍입니다. 우주 만유적 이런 쌍이에요. 이런 쌍적 우주 만유고. 우주만 제가 체용으로 얘기했죠. 체용으로 얘기했다. 그래서 이런 쌍은 체가 되고 우주 만유는 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적 우주 만유, 우주 만유적 이런,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것이 뭔가면요, 이 관계를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 오늘 이제 경사님 서울에서 오셨어요? 정말로 대단하시네. 어제 서울에 있다고 지금 했는데, 지금 오늘 지금 오셨어요. 지금.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생태계 하는 말 많이 사용하죠?
1: 네.
0: 자, 생태계. 생태계가 뭡니까? 자, 우주 만유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생태계로 되어 있죠? 이 생태계로 되어 있는 그 우주 만유의 현상이, 아이, 너 따로 있고, 나 따로 있고, 다 그럽니까?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WBS 원음 방송 캠페인 음식물을 낭비하지 맙시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있을지 모릅니다. 한쪽에선 음식물이 넘쳐나고 또 다른 쪽에선 먹을 것이 부족하니 우리들이 얼마나 이기적이며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닐까요? 우리 주변의 크고 작은 식당엔 여전히 풍성한 식단들로 넘쳐납니다.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가 쌓이고 또 그것을 치우느라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까? 음식을 필요한 양만큼 준비하고 항상 이웃을 돕는 마음을 가집시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자녀가 아무리 효도한다 하여도 부모가 그 자녀 생각하는 마음을 당하기 어렵고 제자가 아무리 정성스럽다 하여도 스승이 그 제자 생각하는 마음을 당하기 어려우리니 만일 제자가 스승 신봉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스승이 제자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의 반만 되어도 가히 그 법이 건네게 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신성품 9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오늘은 올해 딱 절반이 채워지는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라톤으로 치면 이제 절반에 다다른 셈인데요. 힘들다고 출발선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멈출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처음 달리기 시작할 땐 좋은 기록을 내는데 욕심을 냈다면 이제 그에 못지않게 완주하는 건 역시 중요하니까요. 2026년 힘차게 첫 발을 내디뎠던 그때를 떠올리면서 조금 느리게 가더라도 포기란 없다.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부지런히 내어볼까요? 6월 30일 화요일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0: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1: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0: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2: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0: 제조제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제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1: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6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강승윤의 직진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6월 30일, 6월의 마지막 날, 그리고 2026년의 상반기가 끝나는 날이네요. 올해가 벌써 절반이 지나갔다니, 와, 진짜 이럴 때마다 늘 새삼스러운 기분이 드는데요. 이럴 때 또 지나간 시간을 한번 싹 돌아보고 다가올 내일을 또 점검해 볼 수 있는 거니까요. 우리 특가정 가족분들 모두 2026 상반기 잘 마무리하시고요. 남은 절반 한 해도 우리 잘 준비해 보도록 하죠. 마라톤으로 시작하면 진짜 이제 절반 온 거고요. 온 거리 갈 거리 똑같으니까 뒤돌아갈 수도 없고 남은 거리는 포기할 수도 없고 이제는 완주를 목표로 해서 우리가 또 차근차근 포기하지 말고 한번 잘 해나가 보도록 하죠. 남은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2부에는 시인창고가 짜염 코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듣고 싶은 노래 3곡 묶어서 저희에게 7시 30분까지 신청해 주세요. 2부에서 바로 신청곡들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에는 어떤 노래들이 올라와 있는지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실 수 있고요.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화요일에는 또 우리 주변의 소소한 행복의 순간을 발견해보는 시간, 오늘도 아주 나이스 4부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나를 웃음짓게 만든 행복하고 감사한 순간들은 어떤 것들인지 특가정에 마음껏 마음껏 자랑해주세요. 역시 4부에 함께 해볼게요.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뒷번호 0872님께서 6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시작부터 다사다난했던 한 달 훌훌 털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할 준비를 해보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내일부터는 새로운 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일단 상반기 마무리부터 야무지게 한번 해보자고요. 6365님 올 한 해도 훌쩍 반이 지나가네요. 더위 조심하세요. 와, 어제 더라고요. 서울도 이렇게 더운데 여러분 괜찮으신가요? 더위를 잘 이겨내고 계신가요? 그래요, 맞아요. 그동안이 너무 이상하리 많지 여름치곤 서늘했던 거였죠. 여름은 이런 날씨였지, 사실 이거보다 더 더웠었지 싶기도 합니다. 5176 뒷번호 쓰시는 분이 새해 다짐이 뭐였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 분명히 계획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러게요. 시작할 때 우리 새해 계획들 한참 얘기하고 그랬을 때 신박한 계획들, 뭔 멋진 계획들 진짜 많다 얘기 나눴었는데 저도 그때 무슨 얘기 했었는지, 저의 계획은 무엇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예전에 다이어리 막 첫 장에 막 가득 적어놔서 그래도 가끔씩 펼쳐볼 때마다 한 번씩 되새길 수 있었는데 요새는 다이어리도 잘 안 쓰니까 메모장 같은 거 적어놓고 안 열어보게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역시 책은 종이책. 다이어리는 종이 다이어리인가요? 오늘 퇴근하고 와이프랑 중간 점검 좀 해봐야겠어요. 하하하하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오붓하게도 담소 나누시면서 중간 점검까지 마무리해 보시죠. 쿨의 점포만보, 딘딘의 태양은 가득히 두 곡 듣고 옵니다.

쿨 점프만보 딘딘의 태양은 가득히 두 곡의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7시 17분 7초 지나고 있어요. 05822님께서 연아씨 어제도 후끈하더니 오늘도 낮에 엄청 덥다네요. 이럴 때일수록 수분 보충 정말 중요한 거 아시죠? 너무 찬물 말고 미지근한 물로 자주 드세요. 이게 알고는 있거든요. 건강에도 그렇고 더울 때일수록 조금 미지근한 물들을 챙겨 먹는 게 좋다. 얼음물이 몸에 그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와, 이 날씨에 따뜻한 물은 잘 못 먹겠어요. 난 물은 많이 마시려고 하는데 막 1리터짜리 물병을 들고는 다니는데 늘 얼음물이라서 아 이게 건강에 괜찮을까 싶은 생각은 합니다. 0582님 예, 점차적으로 물의 온도를 한번 낮춰볼게요. 네, 유진의 노래입니다. The Best.

유진의 더 베스트 조정석의 좋아좋아 전해드렸고요.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부 끝곡이에요. 이세계 아이돌 스마일 포 유.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불보살 성현의 큰 정신도 온전한 한 생각이 모이고 모인 것이라. 무엇이나 합하면 큰 것이요 거기에서 큰 위력이 생기나니라. 그러므로 남다른 경륜으로 남다른 사업을 뜻하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단결의 위력을 통찰하고 그 대의를 체득하여 단결의 실현에 노력하나니 우리의 급선무는 단결이니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K

0: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똥떨어 똥똥.

0: 현미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즈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4: 한국 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 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 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비비의 My Pace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WBS 원음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6월 30일 화요일 6월의 마지막 날 함께하고 계세요. 2부에는 앞서 예고해드린 것처럼 신청곡 왔자염 오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음악들을 들어볼지 어떤 분이 어떤 이유로 노래들을 골라주셨을지 잠시 후에 함께하실 수 있고요. 오늘 3부에는 나에 대한 시시콜콜한 TMI를 대방출해보는 시간입니다. 저랑 신나게 수다 떨어보는 시간이기도 하죠. 특가정 반상회 TMI 대잔치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생각하는 나의 컴플렉스는 뭔지 한번 시원하게 털어놔볼까 합니다.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는 대신 당당하게 드러내서 그 모습까지 나로 인정해보는 시간,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기로 하죠.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역시 함께 하실 수 있어요.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준비된 신청곡들 보내드릴게요. 코르티스의 노래입니다. 레드 레드.

매일매일 신속 정확하게 새별처럼 빛나는 고객님의 신청곡을 로켓 타고 쓱 빠르게 배송해드릴게요. 신청곡 왔자염. 반갑습니다. 특가전 고객님. 고객님만을 위한 단 하나뿐인 음악 배송. 평일 오전 7시 30분까지 세 곡의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주문 즉시 도착 보장 바로 배송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뒷번호 3087 고객님께서 언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들이 다 여름에 나오는 거라 요즘 밥 먹고 후식으로 먹는 맛이 아주 쏠쏠해요. 다들 달콤한 여름 과일처럼 달달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신청해요. 라며 보내주신 아이유의 복숭아, 루시, 수박깨러가, 자두의 커피 한 잔까지 세 곡의 노래가 지금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3087 고객님 신청곡 왔다.

여름 과일 진짜 맛있죠. 여름에 약간 야채들은 좀 억세지지만 과일들은 너무 달콤해지는 계절이라서 저도 여름철에는 과일을 엄청 열심히 챙겨 먹거든요. 3087님이 추천해 주신 노래 세 곡, 아이유의 복숭아, 로시의 수박 깨러가, 자두의 커피 한 잔, 세 곡의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2부 끝곡이에요. 이클립스, I'll be there 전해드리고 3부 준비해서 올게요.

0: 지역 경제가 힘차게 출발합니다. 기업들이 고객을 향해 더 빨리 가려면 방송 광고라는 X를 밟으세요. 경제도 기업도 더 힘차게 달려가니까요. 방송 광고의 작은 힘, 경제의 큰 힘입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정신과 육신 물질로 해시를 많이 하는 사람은 장차 복을 많이 받을 사람이요 어떠한 경계를 당하든지 분수에 편안한 사람이 제일 편안한 사람이며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을 얻는 사람이 제일 부귀한 사람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이 말씀은 자력 양성, 지자본이,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를 실천하시고 가르쳐주신 수산 이철원 대호법, 만타원 김명환 원정사께 감사드리며 장손녀 박혜연 교무, 장손자 이세경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5: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0: 현미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3: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2: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의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3: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2: 02-2677-2677 IS 동서.
4: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6: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검색하세요.
1: 일반 식품 광고.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4: 군복무하신 앙심 모두 실현. 군종장교를 통해 자아실현. 장병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우리의 일. 스스로 선택한 우리의 길.

위수 사랑이 지난 유행이래도 3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6월 30일 화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화요일 3부가 시작됐고요. 화요일 3부에는 부담없이 가볍게 신나게 수다 떨어보는 시간 특가장 반상회 TMI 대잔치 함께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나의 컴플렉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좀 털어놔보면 어떨까 싶어요. 예. 뭐 공개가 되는 순간 더 이상 컴플렉스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나의 컴플렉스에 대해서 당당하게 한번 세상에 공개해보고 더 이상 나의 컴플렉스가 아닌 존재로 나 자신을 오롯하게 한번 받아들여보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 남들은 어떤 컴플렉스가 있는지 아 그래 나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남들은 이렇구나 이런 얘기들을 나눠보는 것도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방송에 사연을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 방송 끝난 직후에 모바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로 저희랑 친구 맺으시고 1대1 참여를 통해서 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SF9의 여름 향기가 날 춤추게 해 노래 전해드리고 반상회 함께 할게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고 누구도 물어보지 않았던 나만의 TMI. 오늘 특가정반상회에서 시원하게 털어놓고 가세요. 특가정반상회 TMI 대잔치. 어머, 자기는 이런 길이 바지도 잘 어울리는구나. 키도 크고 그냥 다리도 아주 쭉쭉 길어서 그런가? 나랑은 완전 핏이 다르네. 아우, 나도 이런 느낌으로 입고 싶어가지고 몇 번 도전을 해봤는데 아우, 타고난 기럭지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 아, 그래도 뭐 나는 또 내 체형에 어울리는 스타일이 있는 거고, 다들 부족한 게 있으면 또 그만큼 나름의 멋이 있는 거 아니겠어? 우리 그런 의미에서 각자 콤플렉스가 뭔지 하나씩 좀 꼽아보고 그걸 또 어떻게 또 멋들어지게 커버하고 있는지 얘기 좀 해볼까?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8970번 아니면 카카오톡 채널로 남들은 몰라도 내가 느끼는 나만의 콤플렉스에는 어떤 게 있는지 지금 바로 하나씩들 좀 보내줘봐봐. 자, 내가 먼저 했으니까 그럼 다음엔 누가 말할래? 어, 그래 커피들 좀 천천히 들면서 하자고.

모르게 나 혼자만 갖고 있는 그런 컴플렉스들이 있잖아요. 그걸 꺼내놓는 순간, 거기에 대해서 뭔가 당당하게 직면하는 순간 더 이상 컴플렉스가 아닌 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컴플렉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8970, 오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세요. 영턱스클럽의 못난이 컴플렉스, 잉크의 신데렐라 컴플렉스, 송은이, 송승현, 나이키 전해드렸고요. 3부 끝곡은 장현주예요. 얼굴이 못생겨서 미안해.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시자 사례기를 우리 회상을 과거 회상의 한 종파로 아는 이가 있나이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과거 부처님께서 바라문의 교리를 인순하신 점이 있고 예수께서 구약을 연언하시었으되 불교나 기독교를 과거의 한 종파라 하지는 않나니라. 또 사례기를 과거 교법과 우리 법과의 관계는 어떠하나이까.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주로 창조하시고 혹 혁신 혹 인용하셨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경의편 39장 법문입니다.

0: 입니다.
1: 예.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3: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큐.

0: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0: 전미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3: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2: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3: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2: 02-2677-2677 IS 동서.

윤종신 내 사랑 못난이 4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6월 30일 화요일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특가정 반상회 TMI 대잔치 내가 느끼는 나만의 컴플렉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123 아빠님이 나의 컴플렉스는 두툼한 입술 어릴 적에는 되게 싫었는데 나이 먹어가 보니 컴플렉스가 장점이 됐어요. 하하 중전마마가 뽀뽀할 때 좋아하세요. 크크크크크이라고 보내주셨고요. 아 요새 도톰한 입술이 또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막 오버립 그려가지고 여자분들은 입술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도톰하게 보일까 엄청 연구하시는데 일성 오빠님 와 앞서 나가셨는데요 시대를. 805 하나님 저의 컴플렉스는 작은 눈입니다. 눈 때문에 생긴 건빵눈 호박의 손톱 자국이라는 별명. 호박의 손톱 자국은 또 뭐예요? 말씀들이 심하시네. 나이가 50인데 쌍꺼풀 수술 고민이네요. 다행히 시력은 1.5예요. 그것도 양쪽 모두요. 좋은 눈 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리지만 눈이 작은 건 좀 커지고 싶네요. 7935님 작은 키로 인해 스트레스. 식구들은 다 180이 넘는데 심지어 여동생도 176이에요. 근데 저만 164. 유유. 아쉽기도 하고 나만 다른 식구인가 의심도 했었지만 키 큰 아내가 키 작은 제가 귀엽다고 결혼까지 꼬리냈습니다. 아이들은 키가 크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며 근데 여동생도 176인데 이거 진짜 좀 신기하긴 하네요. 키는 유전이다 뭐 이런 얘기들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그나저나 그 귀여운 키 덕분에 아내분의 픽을 받으신 거니까 7935님 아 이게 좀 운명인데요. 3412님 저의 컴플렉스는 까만 피부입니다. 고추 농사 짓다 보니 탄 까만 피부 덕분에 친구들이 밤에 너 만날 때 안 웃으면 안 보여 하하하 놀리기도 합니다만 고추 농부로서 까만 피부에 자부심을 가지려고요. 올해 대풍을 기원하며 농부들 힘냅시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게 뭐 그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만큼은 아니겠지만 저도 어릴 때부터 엄청 까무잡잡한 피부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그리고 잘 까매지는 피부예요. 그래서 아마 5월쯤 되면 이렇게 회사에 방문하시는 뭐 게스트분들이 어머 휴가 다녀오셨나 봐요 라는 인사를 매년 진짜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뭐 하얀 피부가 뭐 좀 선호하는 그런 시대 막 그런 때에는 저도 막 피부가 하얘지고 싶어서 화이트닝에 엄청 신경 쓰고 그랬는데 요새는 다 각자 기성이니까 그 건강미 넘치는 까만 피부가 요새 지날수록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요새는 그냥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7047님 오늘도 출근길에 라디오 들으면서 가니까 기분이 좋네요. 하하 저의 컴플렉스는 목소리가 크다는 점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 친구들까지 전부 목소리가 정말 커서 학생시절엔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 먹으러 가면 옆 테이블에서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늘 조용히 말하는 연습을 하다가 이제는 이 컴플렉스를 살려서 교사가 되었습니다. 어머 너무 해피엔딩이네요. 저는 마이크도 필요 없는 목소리가 우렁찬 교사라서 애들한테 설명할 때 귀에 쏙쏙 박히게 수업할 수 있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럼 오늘도 즐겁게 출근해보겠습니다 라고 이런 굉장히 밝고 명랑한 문자와 어울리지 않는 유유 이모티콘이 뒤에 즐겁게 출근해보겠습니다 유유 보내주셨어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강선생님 저는 두상이 뒤통수가 반짱구라 모자를 자주 착용합니다. 다행히 모자가 잘 어울려서 주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설마 다 알고 있는데 말을 안 해주는 건 아니겠죠? 하하 하셨는데 반짱구가 대체 뭔지 몰라서 제가 막 찾아봤는데 아무데도 안 나오더라고요. 반짱구가 뭔가요? 짱구 머리는 되게 귀여운 볼록 튀어나온 예쁜 머리잖아요. 반짱구는 짱구의 반대머리인가요? 반만짱구인가요? 강선생님 너무 저희에게 어려운 말씀을 반짱구 뭔지 너무 궁금한데요. 자 아무튼 오늘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는 방송 끝난 직후에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모바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여러분의 시시콜콜한 얘기들 저희와 함께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하하의 노래입니다. 키작은 꼬마 이야기.

0: 산을 움직이는 작지만 큰 힘. 중요한 기업, 소중한 기업. 저는 중소기업으로 출근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1: 쉿! 나만 알고 싶은 우리 동네 작은 가게들 하나쯤 있다면 그 가게 마음껏 이용하고 응원해주세요. 동네 가게를 이용할수록 우리 경제가 살아나니까요. 세상 가장 쉬운 응원. 같이 가요. 작은 가게로.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영식이 이 육신을 떠날 때에 처음에는 그 착심을 쫓아가게 되고 후에는 그 업을 따라 받게 되어 한없는 세상에 길이 윤회하나니 윤회를 자유하는 방법은 오직 착심을 여의고 업을 초월하는 데에 있나니라. 대정경 천도품 11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머님이신 안순이 경은 영가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는 원불교 사상교당 박복천, 김유성 교도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노래 하나, 추억 둘. 소위 성공한 인사들의 이야기를 접할 때면요, 그들의 남다른 무언가를 찾아내려 애쓸 겁니다. 뭔가가 있겠지, 있으니까 됐겠지 싶은 거죠. 그런데 이제는 알아요. 남다른 뭔가는 끈기나 노력 같은 당연함입니다. 대부분 비슷한 지점에서 포기하지 않았다가 있더라고요. 최근에 어떤 분의 이야기에서 또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자꾸 잔잔하게 위기가 올 때쯤에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래, 올해만 제대로 한 방으로 와라. 순간 항상 작은 두려움에도 발목 잡히는 제가 보였습니다.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 첫 곡이에요. 박상민, 세상 끝에 서 있어도.